0: 也着了。继续听歌，马上分享的是节目上半段的最后一首歌，来自于伦桑的一首歌，叫做《黄昏又至》啊，稍后再见，
1: 稍见。

0: 念，天地悉皆知，善恶若无报，乾坤必有私。
1: 总有一本书能触动你的心弦，放下手机，拿起书本，感受阅读的力量。

0: 大家一起闹，以前我不会背，可现在就会了，
1: 会啊，
0: 原来这么容易。

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원인 4월 초일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원길보가 2026년 제12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를 소집 사유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26년 청년층 전문 초빙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북리그 개막전이 5월 23일 펼쳐지게 됩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21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는 2026년 제12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종교 론述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연길시 향진 직무 리행 사항 목록 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또한 국가통계국의 길림성에 대한 상사 통계 독찰 결과 반영 의견, 청신 및 우리시의 관철, 시달 의견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향진 직무 리행 사항 목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항과 성당위, 조당위, 시당위 포치 요구를 성실히 시달하며 목록 내용에 엄격히 따라 업무를 배치하고 목록의 심각성과 권위성을 단호히 요지해야 합니다. 상급 정책 동향에 긴밀히 맞추고 기층 직무 리행 실제에 입각하여 목록 동적 조정 기재를 정해 기층 직무 리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전력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각 기능 부문은 진, 가두와의 사업 연결 및 업무 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절대 자신의 책임 범인의 사업을 함부로 기층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각 진, 가두는 목록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주요 책임과 업무에 집중하며 관련 사업을 협력하여 수행함으로써 사업 추진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통계 독찰 정돈을 잘하는 것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자 반드시 리행해야 할 정치적 임무입니다. 각급 각 부문은 주안과 성, 주의 통계 사업 포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독찰 정돈을 거울로 삼아 사상, 사업, 기풍에 부족한 점을 깊이 점검하며 정돈 과정을 진정으로 책임 강화, 사업 규범화, 능력 향상의 과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제 지향 및 결과 지향을 견지하고 즉각 시정, 일상적 및 장기적 효과 원칙에 따라 임무 목록을 성실히 전개하고 각 항목에 대해 대조하여 시정하며 사업 허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추정 및 조정을 강화하여 재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재를 건전히 하고 주요 업종, 주요 분야,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통계, 감측, 분석 및 판단, 예측 및 자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잘못된 보고나 누락 보고, 허위 보고나 은폐 보고를 단호히 배제하여 진실하고 믿음직한 통계 데이터로 전시의 과학적 의사결정에 기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0: 5월 20일

0: 시인대 상무위원회 보조임 황금환은 시찰조를 이끌고 전시 향촌진흥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시찰해 있습니다. 의란진 흥농촌에서 시찰조는 연변 위협식품 유한회사를 방문해 기업의 생산 경영 및 산업인도 등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향촌 산업 육성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진달래촌에서 시찰조는 연변 왕성 모급 유한회사의 목장 산업 대상을 살펴보고 사육 규모 및 발전 계획을 파악하며 기층 향촌 진흥 사업의 두드러진 성과와 실제적인 부족한 점을 전면적으로 요의했습니다. 조담회에서 시찰조는 전시 향촌 진흥 사업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향촌 진흥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위한 방안과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향후 향촌 진흥 사업을 잘할 때 권해 황금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삼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항상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농업과 농촌의 우선 발전을 견지하며 산업, 인재, 문화, 생태, 조직 등 전면 진흥을 총체적으로 추진해 향촌 진흥 제반 임무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점 임무에 집중하고 량식 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지키며 지속적으로 빈곤 해탈 성과를 공고 확장하고 향촌 특색 산업을 힘껏 발전시키며 농촌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각 기능 부문은 중점 대상과 중점 임무에 대해 조적 및 점검을 강화해 모든 일에 대해 시행이 있고 모든 요청에 대해 응답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층에 깊이 들어가 민의를 경청하며 군중의 어렵고 시급한 문제 해결에 주력해 향촌 진흥의 성과가 더욱 공평하게 모든 농민에게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5월 20일 시 취업봉사국은 인력자원시장에서 2026년 청년층 전문초빙회를 개최하여 청년 구직자와 기업 간의 쌍방향 연결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빙회는 청년 취업계층을 핵심 대상으로 제대 군인, 농민공 등 주요 취업계층도 포괄했습니다. 현장에는 의료, 교육, 제조, 미디어, 전자상 거래, 문화 관광 등 분야의 46개 우수 기업이 모두 170개 일자리를 제공하며 총 724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중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는 67개며 195명의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구직자 반예는 급여가 안정적이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하면서 이런 초빙 활동을 보면 어떤 자격 조건과 학력, 급여가 필요한지 다 나와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취업 우선 정책을 실행하고 청년의 고품질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취업봉사국은 사전에 빅데이터 더하기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일자리 적합성을 보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초빙회 현장에서 96명이 취업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시 취업봉사국은 전문 초빙회 취업 지도, 기술 교육 등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취업 경로를 넓히고 민생의 최저선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0: 일전 시 제대 군인 봉사 중심은 연변 혁명 열사령관 관리 중심, 기랭군 연결시 제대 군인 자원 봉사팀, 연변 중액 자선 지원 중심, 연변대학 간호학원과 연합으로 연변 혁명 열사령원에 이르러 자원봉사 활동을 펼침으로써 열사 기념시설 상시화 관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혁명 열사 기념비 앞에서 묵념하며 혁명 열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어서 기랭군 자원봉사자와 연변대학 간호학원의 200여 명의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열사 묘역에서 이동하며 묘비 청소, 묘비 글씨 다시 쓰기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연변혁명열사령원에서 제공한 학습 영상을 바탕으로 통일된 규범에 따라 작업하며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실제 행동으로 열사기념시설을 수호하고 혁명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왕일은 신시대의 청년학자로서 열사들의 요지를 마음에 새기고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며 장정정신을 학업과 생활에 녹여내어 청춘의 힘으로 영웅들을 수호하고 조국에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1: 네,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향의 좋은 상품을 세상에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고 하면서 농민들이 자라. 기자가 연길의 온도에 대해 묻자 효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연길의 온도는 관광객을 가족처럼 대하고 고향을 명함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0: 카메라로 진실된 연결의 일상적인 활기를 기록하고 트래픽으로 우리의 실물 경제를 지원할 것이라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1인 미디어 관계자들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5월 23일 밤 8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동북지역 도시축구 리그 개막전이 펼쳐집니다. 개막전 주요 대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개최지인 후코트팀과 맞붙게 됩니다. 5월 20일, 경기장에서 연변 축구의 풍채를 보여주기 위해 연변 대표팀은 사전에 긴장감 있으면서도 질서 있는 준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코치진은 과학적으로 훈련 계획을 세워 체력 저장, 전술 숙련 및 실전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리그 강도의 특성에 맞춰 선수들의 체력 지구력, 공수 전환 및 팀워크 능력을 강화하고 훈련 세부 사항을 시정하며 전술 방법을 최적화해 선수들이 빠르게 최고의 경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연변팀 선수 도지박은 사전에 이번 동북리그 대회를 목표로 한 맞춤형 훈련을 진행했는 바 앞으로 경기에서 평소 훈련했던 내용을 100% 보여주고 연변 특유의 과감하게 싸우는 스타일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연변팀 선수 정범양은 고향 사람들에게 좋은 성적을 안겨주기 위해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표했습니다.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연변팀 선수 김소진은 오랜 시간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발전을 느끼고 또 팀도 매우 단결됐다고 하면서 첫 원정 경기에서 연변 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의 홈과 원정 유니폼이 정식 공개되는 바, 유니폼의 진달래 요소가 전반에 관통되어 지역 특색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첫 경기 원정 출전에도 연변 팬들이 함께하며 고향 팀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연변 축구팬 연합회 회장 고원철은 동북리그가 곧 시작되는데 협회에서는 100명의 열성팬을 준비해 후코트까지 원정 응원을 갈 것이라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최림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광주 작사 류석 작곡의 내 고향 강촌마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두만강 물소리 노래처럼 들려오고 살구꽃 앵두꽃 향기 넘친 꽃동네 어린 시절 모닥불에 풋강냉이 구워먹고 술래 잡고 씨름하며 뒹굴던 그 마음 아 세월이 세월이 흘렀어도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강촌마을 마영주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시간 먼저 커피랑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커피. 특히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블랙커피는 적정량을 마시면 여러 건강상 이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카페인 민감도와 건강 상태가 달라서 좋은 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카페인 하루 400mg 이하, 즉 아메리카노 기준 약 한두 잔, 많게는 세 잔 정도가 안전한 범위로 제시됩니다. 커피는 일부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는 함께 먹는 음식의 효능을 줄이거나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특정 음식과 함께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유제품이나 튀긴 음식 등 특정 음식을 커피와 함께 먹는 건 피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건강정보 매체의 자료를 토대로 커피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도가 높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산성인 커피를 역시 산성인 오렌지, 귤, 레몬 등 감귤류 과일과 함께 마시면 소화의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생겨 메스꺼움, 복부팽만, 속쓰림과 같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와 감귤류 과일을 함께 섭취할 경우 위 벽을 자극해 이러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귤류의 톡 쏘는 시큼한 맛은 커피 맛을 더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맛을 제대로 즐기고 소화기관의 불편함을 줄이려면 커피와 감귤류는 따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철분이 풍부한 붉은 육류입니다. 커피와 장내 영양소, 특히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의 타닌과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적색육, 즉 붉은 고기는 철이 풍부한 음식 중의 하나로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주는 이점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커피가 혈청 베리틴 수치, 즉 몸에 철분이 쌓인 정도를 가늠하는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일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철분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분은 혈액 순환, 호르몬 생성,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등 신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식후 철분 흡수는 커피를 마신 후약39%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육류는 먹은 뒤 바로 커피를 마시지 말고 식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술입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이 뇌를 동시에 자극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탈수를 유발해 숙취를 악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 요구르트 등 유제품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소화 효소가 많이 필요한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 알레르기 등 여러 가지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마냥 즐기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런 알레르기는 완치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레르기 치료하는 신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알레르기에 노출된 후 병리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는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레르기는 완전히 피할 수 있다면 발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알레르기가 완치됐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에 다시 노출되면 여전히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알레르기에 노출된 경우, 알레르기 질환은 더욱 완치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류형의 환자는 다양한 항알레르기 약물을 사용한 대증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전히 통제하고 완화할 수 있지만, 이는 완치를 의미하지 않으며 일부 요인의 자극을 받으면 여전히 재발할 수 있습니다. 탈감작요법의 목적은 환자가 알레르기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하고, 환자가 이러한 알레르기에 다시 노출됐을 때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환자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백신을 접종할 때처럼 그 보호 기간은 기한이 있어 몇년 후에는 다시 알레르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치료는 예방과 치료를 통해 병세를 완전히 완화할 수 있고, 심지어 한동안 발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기분이 나쁠 때 비타민 D를 보충하면 도움이 될까요?

0: 네, 기분이 나쁘면 비타민 D 결핍을 의미한다. 비타민 D는 많이 보충할수록 좋고 용량이 많을수록 기분이 더 좋아진다 등 요즘 인터넷에 비타민 D에 관한 소문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싶으면 보충할 수 있을까요? 네,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양은 적지만 이는 작용 범위가 매우 넓은 영양소로 면역 기능,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자가 면역성 질환, 암, 우울증, 골다공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북방 지역은 위도가 높고 겨울에 일조 시간이 짧아 사람들에게 비타민 D 결핍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네, 주의해야 할 점은 영양소는 양날의 검으로 적으면 좋지 않고 많으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양 보충은 영양과 의사의 전문적인 지도하에 규범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타민 D 결핍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이고, 둘째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으레하면, 달걀, 우유, 돼지간, 버섯 등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과학적인 체중 감량입니다. 비만한 사람은 내장 지방 함량이 높은데 지방 조직이 비타민 D를 억류해 혈액 순환에서의 활성 비타민 D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합리적인 체중 감량은 지방에 저장된 비타민 D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영양과 의사의 치료하에 표준 용량에 따라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에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정선아의 해피라디오 오늘 첫 순서로 비단 가수의 새 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세상이라는 시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멋진 세상 석화 만나고 떠나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사는 게 뭐겐다 이런 게 사는 거지 술 한 잔에 노래 한 가락 거기에 시 한 구절 더 하면 더없이 멋진 세상 이런 게 사는 거지 명예라 지위라 금덩이면 어디 있으랴 세월이 모겐다 이런 게 세월이지 공수래게 공수거라니 무엇이 아까우랴 덧없어 다 털고 가보세나 이런 게 세월일세

여러분께서는 정선하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방송되고 있고요. 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연변속사라는 시 함께합니다. 우리 연변의 봄이면 살구꽃이 먼저 피고 다음은 배나무꽃 차례다. 제철 따라 개벽하는 꽃무리가 거풀이 꽃처럼 풀어지기 시작하면 묵직한 배를 낳아 키우는 곳곳의 배나무들. 굵고 툭한 연변 말씨같이 하나같이 더 굵고 툭하게 뻗어나온다. 엄동 삼동을 지나 봄을 끝내 만나면 여전히 굵고 여전히 툭하게 여막살이를 치

누구나 한 번쯤씩은 인생에서 아 이런 사람은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잘생겼다, 돈 많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뭐 물론 돈이 많은 사람도 좋지만 꿈이 많은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또한 어깨가 넓은 사람도 좋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만나고요. 성공을 많이 한 사람도 좋지만 실패도 많이 한 사람도 만나봐라. 명성이 높은 사람도 좋지만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 외모가 훌륭한 사람도 좋지만 인성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예의가 바른 사람도 좋지만 행실이 바른 사람을 만나라. 애정이 넘치는 사람도 좋지만 열정이 넘치는 사람도 피면하지 말거라. 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뭐 외모도 중요하죠. 같은 값에 다 홍치마란 말이 있듯이 잘생긴 사람하고 뭐 밥도 먹고 뭐 이러면 물론 기분 좋겠지만 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인성입니다. 사람의 인품인 거죠.

칭찬은 돌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을 할 때 일어나는 반응은 아마 고대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한다거나 내 마음의 사랑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표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낯설 때가 있죠. 물론 저도 이 면에서는 좀 많이 약한 편인데요.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법이라고 합니다. 네, 칭찬에 좀 민색했던 분들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내가 아 이건 좀 쑥스러워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과감하게 고쳐가면서 좀 개변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때 아까 앞에서 인생에서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늘 밝게 웃는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배울 게 많은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함께 하고픈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청취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정선아에게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잠시나마 해피하셨다면 너무나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다.

안녕하십니까오늘도노래한마당에서인사드립니다박성국입니다네노래한마당오늘도어김없이이시간여러분과만났습니다오늘도40분간함께노래불러보도록하겠습니다네지난시간계속으로김응준작사김득철작곡최승화가수의하루가모여서함께배워보겠습니다저희들프로는현재칭칭 FM 라디오앱을통해서모바일청취가능합니다칭칭 FM 라디오앱을내려받고검색란에서延吉综合广播朝鲜语검색해서청취를하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연결융합매체중심 APP 延吉融媒 APP 를통해서도실시간방송청취가가능합니다네오늘도많은분들자리함께하고계십니다인사나누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예오늘도함께즐거운시간되시기바랍니다자먼저지난시간들에배웠던노래잊을수없는고향오늘함께불러보겠습니다노래방번호는79374번79374번입니다자반주곡나갑니다

네, 잊을 수 없는 고향 함께 불러봤습니다.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 변영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74번, 79374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최승화의 하루가 모여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먼저 1절입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해가 된다. 하루가 모여서 한 해가 된다. 하루가 모여서 한 십년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십년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백년 된다. 하루가 모여서 한 백년 된다. 짧디 짧은 인생길에 금쪽 같은 하루라. 짧디 짧은 인생길에 금쪽 같은 하루라.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1: 하루가 모여서 시절이 돼.
0: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2절 끝나고 한 구절 반복됩니다.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네, 김웅준 작사, 김덕철 작곡의 최승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자, 아래 1절부터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1절한번만더따라불러보겠습니다하루가모여하루가모여하루가모여처음에낮게띕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휴대폰으로 모바일 기기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칭 FM 라디오 앱에서 옌지 중허광보 자오세미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융합매체 중심 APP 옌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또 라디오가 없어서 방송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루가 모여서 2절 부분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자, 앞부 아래 두 줄 보겠습니다. 멋지게, 멋지게, 여긴 내려옵니다. 멋지게, 게, 살자. 그렇지만, 마지막 보십시오. 멋지게, 다시 올라갑니다. 멋지게, 게에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명심합니다. 자, 다 같이 2절 불러보겠습니다.

자, 하루가 모여서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0: 네, 노래한마당 오늘은 김웅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갇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매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0: 아직도 열심히 흔드는 늙은 영무원의 작은 깃발에서 쓸쓸함 같은 것이 묻어나 춘자는 다시 두 손으로 서름이 터져나오려는 입을 싸쥐었다. 기차가 힘줄 굳은 굉금을 던지고 질주에 가버린 뒤에 승강장계는 정박한 한숨 같은 고요만이 남았다. 고요함을 찾는 승강장계에서 춘자는 아직도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다. 기둥을 떠나면 넘어질 것만 같은 오지럼증이 왔다. 마음은 두서없고 애매했고 황량했다. 가슴이 저린지 쓰린지 슬픈지 그저 몽하게 얼빠져 있었다. 기적이 울었고 춘자는 기적이 올 때마다 놀라곤 했다. 기차가 쿵쾅거리며 달리고 있고 고함질 같은 기적 소리가 우렁우렁 섞인다. 끊임없이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만 규칙적인 진동을 전해올 뿐 밤이 이슥한 객실은 마치 무덤 속처럼 조용했다. 막상 종길 장터처럼 시끄러던 기차가 고요를 찾자 춘자는 그 고요함이 어딘가 기괴하기까지 해보였다. 잠이 들려 애썼지만 얼마 못되요 또 깨고 만 것이었다. 다시 멀미가 덮쳐들었다. 두 가닥의 레일을 따라 쿵쾅거리며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미식거렸다. 괴로운 듯 춘자는 정주먹으로 가슴 노리를 두드렸다.
1: 괜찮냐?
0: 곁에서 광옥이가 물었다.
2: 저 갓나의 오밤째 어디 쏘다니고 그러냐?
0: 그날 눈이 발갛게 부어 돌아선 춘자에게 이목의 욕설이 날아들었다. 그 목소리가 엄마의 목소리와 꼭 같아 변변한 음식도 해주지 않았고 대신 눈치만 주었다. 설거지를 할 때도 그릇을 괜히 달그락거렸고 여인숙의 손님을 빗대어 눈치 없는 논팽이들이라고 춘자를 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화끈한 얼굴을 들이대며 무관해로 춘자는 이모네 집에 눌러 있었다. 이모의 박대보다는 어떻게 사슴골로 돌아갈까 하는 근심이 더 두터웠다. 홀로 외동딸 키우며 언제부터인가 새끼 뱀 암펌처럼 괴팍스러워진 엄마 앞에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상상하기도 싫었다. 작년에는 작황마저 좋지 않았다. 물을 대야 하는 모내기 철에는 지독하게 가물었고 여름철에는 외려 강력의 집들이 몇 채 밀릴 정도로 홍수가 졌다. 그러고 보니 서툴이라야 평년작의 반을 조금 넘었을 정도였다. 따라서 잔인한 보릿고개가 예전보다 앞당겨 시작된 것이다. 위는 바짝 고라했었지만 엄마의 체증기 같은 역적은 점점 더 불어만 갔다. 그런 근심이 춘자에게 짝사랑을 위해 흘린 눈물을 거두게 하고 있었다. 그날도 이목의 여인숙 앞에 길목에서 춘자는 발끝으로 땅을 호비작거리고 섰다. 오늘만은 한번 얼굴에 두툼한 철판을 깔고 이모에게 한번 졸라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엄마의 못지않게 한성격하는 이모가 무서워 문짓거리며 춘자는 이모가 붙박혀 있는 여인숙으로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골목에서 서성이고 있는 춘자를 누군가 불렀다.
2: 아이고 예뻐라.
0: 한껏 멋을 부린 여인 하나가 뾰족구두 소리를 자지러지게 흘리며 춘자를 향해 다가왔다. 다가오며 멀리서부터 말을 걸었다. 솟아오른 광대벽에 하관이

0: 빤 얼굴은 햇가루라도 뒤집어 쓴 것처럼 분화장을 한 40대의 여인이었다. 능실난실 걸어오는 여인은 투피스 차림에 손에 핸드백을 들고 서 있다. 무엇보다 강굴강굴 웨이브진 파마머리가 춘자의 시선을 앗아갔다. 춘자는 자신의 외태머리를 부끄럽게 매만졌다. 여인이 징박은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흘리며 춘자를 향해 한 발 더 다가왔다.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춘자는 현실감을 다 잡기 위해 멋쟁이 여인을 정면으로 햇빛을 쳐다보듯 눈부시게 바라보았다.
1: 약삭 빠르게 생겼는데 아가씨 혹시 좋은 공장에 취직해볼 생각이 없남?
2: 누구신데요?
0: 짙은 향수 냄새에 흥미해진 정신을 가다듬으며 춘자가 물었다. 그러는 춘자의 표정은 여전히 여인 속의 번지수를 잘못 찾은 투숙객처럼 떨떠름했다.
1: 우린 봉천에 있는 빈강 방직회사에서 나왔어요. 혹시 글 알아요?
2: 예, 조금만.
0: 춘자가 그냥 외태머리를 매만지며 개활의 소리로 수줍게 말했다. 여인이 핸드백에서 종이조박을 끄집어내겨 춘자 앞에 내밀었다. 종이에 적혀진 글발을 식지로 그루박았다. 여인의 손톱에는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2: 사업을 확충하기 위해 여직원을 보충 모집합니다. 무릇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건강한 여성은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에 능한 여성은 우선 모집합니다. 월급은 50원. 뜻이 있는 자는 응하기 바랍니다.
1: 어우, 스고이!
0: 여인의 입에서 불쑥 1호가 튀어나왔다. 여인이 다시 말을 바꾸었다.
1: 잘하네. 어쩜 얼굴도 이쁘고 글까지 알고.
0: 여인의 침발린 칭찬에 춘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여인이 다시 일일이 광고문에 대해 해석을 해주었다. 일본의 한 무역 상사가 세운 빈강 방직 회사가 서울의 방직을 인수해 만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대량의 요공이 수요된다는 것이었다.
1: 이렇게 자다가 떡 받을 일이 또 어디 있겠나요?
0: 여인의 립스틱을 한 빨간 입술에서 말의 번물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우렁차며 굵직했고 매우 적극적인 인상이었다. 춘자는 말짱 화려한 말들이 심모르고 술술 새어나오는 여인에게 입술을 마술사의 현란한 묘기를 보듯 멍하니 지켜보았다.
1: 이쁜 처녀들이 그 이쁜 손으로 맨날 땅이나 뜨지고 말테요. 시내로 나가서 여공이 되어서 광이 나게 살아야지. 일단 가보세요. 무릉도원이 따로 없을 테니.
0: 끝없이 말의 보따리를 터치면서도 그녀의 눈길은 한시도 춘자의 몸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자신의 일신을 훑는 여인의 그 정다라한 눈길에 외려 춘자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1: 취직에 응한다면 한 달에 50원, 1년에 600원의 금료를 지불하게 돼요. 아유, 그렇게 몇 년만 일하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해탈될 거 아니에요? 아, 좋은데 시집 갈 수도 있는 거고요.
0: 아직도 아리송해는 춘자를 향해 여인이 한마디 날렸다.
1: 응하시면 먼저 선대금 10원도 선불해준답니다.
0: 여인이 말하면서 춘자의 기색을 살폈다. 엄숙한 눈악 속의 동공이 춘자를 움켜쥐기라도 할 듯 팽팽하다.
2: 네? 선대금이요?
0: 춘자의 눈이 개눈깔 사탕을 본 아이처럼 빛났다. 막상 600원이라는 큰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소나 배역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릴 적 저의 집에는 높다만 재봉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재봉기로 예쁜 옷을 만들어 저의 자매에게 입혔는데요. 천을 펴고 자를 대고 정성껏 치수를 재시면서 언제나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쁜 천으로 만든 옷이라 해도 몸에 맞지 않으면 입기 불편하고 어색하기만 하니 꼭 사람의 체형을 정확히 보고 그에 맞춰 옷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옷 만드는 방식에 관한 말씀인 줄만 알았지만 세월이 흘러 돌이켜보니 옷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과 일을 대하는 태도까지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도 바로 사람의 모습에 맞춰 옷을 짓듯 일도 사람의 능력에 맞춰 맡겨야 한다는 뜻을 담은 채소보와 옷 짓는다는 속담으로 깊은 도리를 알려줍니다. 네, 속담 채소보와 옷 짓는다입니다. 몸에 따라 옷을 만든다는 뜻으로 사람의 역량이나 능력을 보아서 일을 맡긴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억지로 무리한 일을 시키거나 그 사람의 역량에 맞지 않는 큰 임무를 부여하지 않고 각자가 가진 능력과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역할과 일을 배분하라는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속담의 참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팀장님은 모든 팀원의 장점과 단점, 잘하는 분야와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파악하시고 채소보와 옷 짓는다는 마음으로 일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을 맡다 보니 누구도 무리하지 않고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힘을 합치니 프로젝트 결과도 훨씬 만족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채소보와 옷 짓는다는 단순히 옷 만드는 비유를 넘어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각자의 역량에 맞게 일을 나누는 삶의 태도를 알려주는 소중한 우리말 속담입니다. 네, 상대의 처지와 능력을 먼저 헤아리고 무리한 요구보다는 적절한 역할을 배분할 때 서로가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금평 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 러시아 교육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기지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5월 20일 오전 습금평 국가주석이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러시아 선린 친선 협력 조약을 연장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잇따라 소규모, 대규모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러시아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러시아 선린 친선 협력 조약을 체결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선린 친선 협력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적 형식을 통해 장기적인 선린 친선과 포괄적 전략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중국-러시아 관계는 도약식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중국-러시아 관계가 오늘날의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쌍방이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굳건한 의지로 정치적 상호 신뢰와 전략적 협력을 부단히 심화하고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정신으로 재분화 협력을 확장하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태연한 용기로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고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연 국제정치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세계 주요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장관한 견제에서 더욱 고품질의 포괄적 전략협력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진흥에 조력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는 평등 상대, 상호 존중, 신의 중시, 협력 상생을 토대로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정치적 상호 신뢰가 부단히 강화되고 경제 무역, 투자, 에너지, 과학기술, 인문 교류, 지방 간 협력 등 재분야 협력이 꾸준히 추진되었으며 민심 교류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보다 더 활기차고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장기적이고 건전하며 안정적이고 고품질로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이 쌍방의 근본 이익과 세계 발전 대세를 감안해 내린 전략적 선택입니다. 양국 관련 부문은 습금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다잡아 양국 상호 신뢰 기반을 더 튼튼히 하고 협력의 내실을 다지며 친선의 길을 더 넓혀가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쌍방이 발전 진흥 목표에 집중하고 두 나라 협력 기제의 포괄적이고 완비화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전 당위적 협력에 대한 통합 기획을 강화하며 경제무역 투자, 에너지 자원, 교통운수, 과학기술 혁신 등 실무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첨단 분야 협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며 신질 생산력으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대 간 친선을 계승하는 데 착안하여 교육, 문화, 영화, 관광,

0: 북동 인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진선의 사회적 여론 기반을 단단히 다지합니다. 다자간 협력을 심화하고 유엔 상해 협력기구, 브릭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기구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함으로써 전후 국제 질서와 국제법의 권유를 굳건히 수호하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 단합해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선도해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쌍방의 공동 노력으로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전례없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가 굳건하다고 표했습니다. 쌍방 무역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에너지 수급 분야에서 호혜 상생을 실현했으며 교통, 물류, 과학기술 등 분야 협력도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문 교류도 활발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문화의 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이어 러시아 중국 교육의 해 행사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각종 시련을 이겨내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져 포괄적 전략 협력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설린 신선 협력 조약은 양국 관계의 탄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당면 정치화에서 더욱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조약의 정신을 준수하고 전략적 조율과 실무적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협력은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중요한 안정 요소입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다자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기구 지도자 비공식 회를 잘 개최하도록 지지하며 상해 협력 기구의 지위와 영향력을 함께 높여가고 브릭스 국가 기재의 단결과 협력을 증진하며 유엔의 권유를 수호하고 문명 다양성을 선도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기타 분야의 협력 문서 20건을 체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함께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회담에 앞서 습근평은 인민대회당 동문박 광장에서 푸틴을 위한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푸틴이 도착하자 의장대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양국 정상이 사열대에 오르자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했으며 천안문 광장에서는 21발의 래포가 울렸습니다. 부친은 습금형의 동행하에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태기, 정설상, 왕이, 하리뽕, 장국총, 심의금 등이 상설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0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번까지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25차례나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 높은 수준과 특수성을 충분히 구현했다고 표했습니다. 방금 푸틴 대통령과 깊이 있고 우호적이며 성과가 풍부한 회담을 갖고 일련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포괄적 전략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설린 친선 협력을 심화할 때 권한 공동 성명에 서명하고 여러 건의 중요한 양자 협력 문서 체결을 지켜봤습니다. 양국은 세계 다극화와 신형의 국제 관계를 창도할 때 권한 공동 성명도 발표할 것입니다. 올해는 중국 러시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입니다. 30년간 빗바람을 무릅쓰고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과정에 양국 관계는 끊임없이 격상되고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는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형 대국 관계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러시아 설린 친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입니다. 단연간 양국은 시종 이 조약에 명시된 감행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평등상대, 상호존중, 신의종시, 호혜상생을 견지해왔습니다. 이는 국제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고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세계 100년 변국에서 핵심적이고 항구한 힘이 되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나와 푸틴 대통령의 공동 전략적 인도하에 양국 관계는 이미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 표했습니다. 양측은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시대 흐름에 순응해 양국 관계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상호 신뢰를 튼튼히 다지고 서로에 대한 전략적 지지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정치적 신뢰는 양국 관계의 가장 선명한 특징이자 중국, 러시아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의 취지와 근본 원칙입니다. 나와 푸틴 대통령은 해당 조약을 연장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쌍방은 선인의 위협을 이어받아 서로의 핵심 利益과 중대한 관심사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서로를 확고히 지지하고 전략적 소통과 제반 차원의 왕래를 지속적으로 밀접히 하며 两国间

0: 정치적 상호 신뢰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합니다. 둘째, 더 높은 수준의 호혜 협력에 힘을 실어주고 각자의 발전과 진흥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몇년 동안 제 분야의 상무 협력이 앞으로 매진하고 있고 많은 적극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상무 무역액은 이미 연 4년째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올 1월부터 4월까지 상무 무역액이 근 20% 성장했습니다. 상방은 기세를 몰아 중국의 15차 5기는 전망 계획과 러시아의 2030년 전 발전 전략 간 접목을 심하고 재력력 호혜 협력과 질적 양적 제고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각자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더 높은 수준의 민심 소통을 추진하고 양국 간 세대적 친선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양국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양국 간 인문 교류가 날로 긴밀해지고 민심 유대가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나와 푸틴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에 중국 러시아 교육의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열 번째로 진행하는 국가급 주제의 해 행사입니다. 쌍방은 교육의 해를 계기로 양방향 유학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학교와 과학연구 플랫폼의 교류와 협력을 심하며 인재 양성, 과학연구, 합동 공략 등 면에서 더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양국 관계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합니다. 넷째, 더 높은 수준의 국제 협력을 전개하고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일방주의, 패권주의가 깊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세계가 정글 법칙에 빠질 위험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확고히 履행하고 유엔의 권위,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방적 패권주의와 역사적 퇴행을 반대해야 합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성과를 부정하고 파쇼와 군국주의 망령을 소환하려는 모든 도발 행위에 대반대하며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의 구축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설린 친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중국을 방문했다며 해당 조약은 양국 관계 포괄적 발전을 위해 기반을 닦아놓았다고 비유했습니다. 반면 양국 관계는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놓였으며 양국은 시종 상호 존중, 평등 호조, 상호 지지의 정신을 견지하며 상무 협력의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양국 관계의 발전은 강대한 내생 동력을 갖고 있으며 상무 협력은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지연 정치 변화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습금평 주석과 함께 열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 중 광범위하고 중요한 이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교류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러시아는 양국 관계 미래에 대해서 신심으로 가득 찼으며 중국과 함께 동반자 관계와 설린 친선 관계를 심하고 민심 소통을 강화하며 각자의 발전과 진흥 그리고 인민 복지를 위해서 힘다할 것입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긴밀한 전략 협력을 유지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공동 수호하며 글로벌 안정과 안정을 함께 지켜나갈 것입니다.
1: 습금평 국가주석이 21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함께 중국 러시아 교육의 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열렬한 박수갈채 속에서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먼저 축사를 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 러시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국 러시아 설린 친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해에 중국 러시아 교육의 해를 가동한 것은 나와 푸틴 대통령이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착안해 내린 전략적 포치입니다. 교육은 국가 간 민심을 이어주고 우정을 전승하는 중요한 가교이자 당내 공을 세우고 촌주의 리익을 남기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교육 분야에서 문명 전승과 교육 관리 경험과 교류를 추진하며 사업 수준을 함께 높여야 합니다. 전통적 친선을 전승하고 교육 분야 협력 예비를 부단히 발굴하며 양국 민중의 료해를 증진하고 정을 돈독히 해야 합니다. 교류 속에서 양국 청소년들이 우정을 키우고 세대적 진선을 전승할 후계자를 양성합니다. 쌍방의 공동 노력하에 중국 러시아 교육의 해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교육 분야 쌍무 협력은 양국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러시아 중국 교육의 해를 가동한 것은 획기적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0: 교육은 모두 교육을 중시합니다. 개인의 발전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 경제 사회 발전에서 교육은 초석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중국 교육의 행사는 내용이 풍부하고 규모가 방대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 세대가 상호리해를 증진하고 양국 친선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며 양국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 러시아 교육의 해외 시장을 공동 제막했습니다.
1: 습금평 국가주석이 20일 저녁 북경 이민대회당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차담을 가졌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단연 내 나와 푸틴 대통령은 밀접하게 교류하고 중국 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깊이 있고 실속 있게 발전하도록 이끌었다고 비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선린 친선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추진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공평정의, 협력 상생의 신형 대국 관계 모범을 보여주고 혼잡한 세계에 소중한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나와 푸틴 대통령은 또 중국 러시아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진할 때 대해서 새로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성공에 이르고 쉼없이 앞으로 나가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쌍방의 끊임없는 노력하에 양국 관계는 깊이 고품질 발전의 추세를 이어가고 더욱 진보하고 더 높은 경지에 오를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실무적이고 효율적이었다며 성과가 풍성했다고 표했습니다. 나와 습금평 주석은 양국 관계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광범위한 이제 대해서 깊이 있게 이견을 나눴으며 향후 양국의 협력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가 시종 활기찬 발전세를 유지하는 데 유수합니다. 러시아는 계속해 중국과 밀접히 소통하고 전략적 조류를 강화하며 양국 관계 확실성과 안정성으로 세계 평화 번영에 새로운 기여를 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 위기 등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나누었습니다.
0: 습금평 국가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함께 5월 20일 저녁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러시아 세대 간 신선 전승 대국 관계 본보기 수립이라는 주제의 사진전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습금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수시로 사진 앞에 머물러 설명을 들으면서 최근 몇 년간 양국의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의 순간들을 기쁜 심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 러시아 친선의 위대한 사업은 역사 대세와 시대 조류에 부합하며 탄탄하게 뿌리를 내려 초유의 흔들림 없이 멀리 안정적으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장을 엮어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화사와 러시아 나스 통신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사진전은 신시대 들어 양국 정상 간의 긴밀한 교류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중국 러시아 선린 친선 협력의 굳건한 행보를 전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같은 날 저녁 인민대회당 금색홀에서 푸틴 대통령을 위해 환영만찬을 열었습니다. 제기, 정설상, 왕이, 하리뽕, 장국총, 심의금 등이 해당 행사에 각기 참석했습니다.
1: 습금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이 오는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0: 공원희강 총리가 21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우리나라를 국빈 방대를 충분히 발휘하여 무역, 에너지, 교통물류, 과학기술 혁신, 인문동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 평화, 안정, 번영을 함께 촉진할 것입니다. 오종룡이 회견에 참석했습니다.
1: 국문리강 총리가 최근 국문령에 서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시행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는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는 개정된 광물자원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광물자원과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광물자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업권 제도를 한층 더 보완했습니다. 둘째, 광물자원 탐사와 채굴 관련 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셋째, 광산구
0: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발사 전 규모가 가장 크고 종합성이 가장 강한 이번 실전 연습은 발사 당일 우주 비행사들이 캡슐에 탑승한 후 시스템 합동 점검부터 발사 초읽기까지의 전 과정을 전면적으로 모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시스템 간의 협력과 응급처치 능력을

0: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중국 우주항공과학기술그룹의 오소신은 합동연습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전체 로켓에 연료를 주입할 예정이며 조입이 끝나면 발사 철기에 들어가 발사장을 기다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상태 확인이 마무리되면서 만단의 발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번 합동연습에서 우주비행사 시스템은 승무조의 의학검사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출정식 캡슐 내 상태 설정, 입시로 과정 등 임무에 대해 1대1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우주비행사과학연구훈련센터의 왕리찌 주임은 이번 연습은 출정 전 기술 준비부터 출정, 입실 후 내부 상태 확인까지 발사 전 모든 과정과 조작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마쳤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승무원들 사이 호흡이 잘 맞았고 지상지휘 요원들과도 원활하게 협조하여 이번 연습을 순조롭게 마쳐 후속 발사 임무 수행을 위한 튼튼한 도대를 닦았습니다. 현재 발사장의 시설과 장비 상태는 안정적이며 기상, 측정 제거, 후군 보장 등 제반 시스템은 모두 확인을 마쳤고 이후 조끼를 택해 발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국문보도판공실이 20일 세로정에서의 분투자들 중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생태환경분야 대표 5명이 이민을 위한 환경보호를 견지하며 아름다운 중국 함께 그리자를 주제로 중위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원격탐지관측, 유역감독관리, 대기오염방지, 코크스화학 기업의 전환, 농촌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업무 실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신시대 환경보호사업 종사자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태환경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중국을 함께 건설하려는 그들의 책임감과 의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재정부가 20일 발표한 재정수지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동기 대비 3.5% 성장한 8조 3,400억 원, 증가폭은 1.4분기보다 1.1%포인트 제고했습니다.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 진척은 5년 동기 대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동기 대비 1.3% 증가한 9조 4,800억 원입니다.
1: 국가우선국이 2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우리나라 택배 업무량이 동기 대비 5.1% 성장한 2개로 645억 7천만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택배 업종 시장 규모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0: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저녁 전한 데 따르면 이란은 현재 오만과 협력하고 관련 국제 전문 기구와 조율해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안전 기재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에 따르면 새 안전 기재는 항행 안전 문제 외에도 해상 안전 원가 그리고 해만 지역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군사 행동이 초래한 생태 환경 파괴 문제도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이 2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요조선과 컨테이너 선박, 기타 상선을 포함한 선박 26척이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의 조류과 안전보장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이란과 미국이 5월 말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새 라운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미국에 대한 강력한 불신 속에서 이란은 협상을 계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이란이 만약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이란의 소식을 며칠 더 기다릴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식 협정에 서명하기 전까지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지
2: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할
4: 한수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3: 그래서 참...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 전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론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진행을 맡은 최울단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종합의료계획에서 새 진전을 취득한 정혜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0: 추석 시간에는 이란이 내놓은 디지털 요충지 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잘 관철 실시하자. 2020년 6월 29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1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당의 과학적 이론으로 전당을 무장하는 사업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조직은 형체이고 사상은 영혼입니다. 당의 조직 건설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형체도 갖추어야 하지만 영혼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근대 이래 여러 정치 세력이 완수할 수 없었던 어려운 과업을 완수하고 인민을 이끌어 혁명과 건설과 개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지종 마크스주의를 행동 지침으로 삼고 지종 마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로 전당을 무장시킴으로써 전당이 지종 통일적인 사상, 확고한 의지, 조화로운 행동, 강대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정당이면 큰 정당다워야 하며 크면 그만큼 어려움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당적으로 공동한 사상과 이론을 토대로 고도의 중앙집권적 통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크스주의, 특히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이론적 무장을 강화하여 각급 당 조직과 광범위한 당원, 간부, 특히 지도 간부들이 마크스주의라는 이론적 무기를 장악하고 마크스주의 이론 수준과 운영 능력을 제고하며 함께 당의 혁신 이론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협을 추진하는 실천적 역량으로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 및 그 조직 부문은 자각적으로 당의 과학적 이론으로 당의 조직 건설을 지도하고 새로운 실정과 결부하여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며 재반사업에서 시대성을 더욱 잘 구현하고 법칙성을 더욱 잘 파악하며 창조성을 더 많이 부여함으로써 신시대 당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는 데 강력한 조직적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당의 조직체계 건설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엄밀한 조직체계는 마크스주의 정당의 우위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레닌은 무산계급이 불패의 힘으로 될 수 있고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마크스주의 원칙에 의한 그들의 사상적 통일이 조직의 물질적 통일에 의해서만 공고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중앙조직, 지방조직, 기층조직을 망라한 엄밀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 체계 속에는 3,200여 개의 지방당위원회, 14만 5천 개의 당조 및 당사업위원회, 468만 1천 개의 기층 당조직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그 어느 정당도 보유하지 못한 강대한 우위입니다. 당의 중앙조직, 지방조직, 기층조직이 모두 강력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야만 당의 조직체계의 우위와 위력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습니다. 당의 각급 조직이 모두 완비화되고 탄탄한 실력을 갖추며 상하가 연결되고 집행이 강력한 엄밀한 조직체계를 형성하여야만 몸이 팔을 지배하고 팔이 손가락을 지배하듯이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는 첫 1km로서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되며 당조 사업 조례와 당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돈하여 당의 조직이 모든

0: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설립되고 당의 사업이 모든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 기층 당조직이 기층 관리를 영도할 때 나타나는 각종 취약점을 서둘러 보강하여 재반 분야의 기층 당조직을 당의 영도를 실현하는 튼튼한 전투적 보루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당원 발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당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 광범한 당원들이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데서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가려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은 정치적 영도력, 사상적 선도력, 대중적 조직력, 사회적 호소력을 제고하여 광범한 인민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단합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오늘은 종합의료계획에서 새 진전을 취득한 정혜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혜성 종합의료개혁 업무화상회의에 따르면 정혜성은 연도 종합의료개혁 중점 임무를 긴밀히 파악하고 착실히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심화하여 종합의료개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혜성은 고수준 의료자원 확장을 가속화했습니다. 국가지역의료센터와 세계 성급의 계약률은 81.6%, 중점인구 계약률은 90.12%에 달했습니다. 주민편리 혜택봉사를 지속적으로 지속하고 검사와 검진 결과 상호인정을 추진했으며 산소성 등 8개 성과 성간 검사 결과 상호인정 기재를 구축하고 성내검사 상호인정 항목은 409개, 영상상호인정 항목은 162개 달해 환자비용 5,709만원을 절약했습니다. 57개 기관에서 보호자 없는 간병봉사를 실시하여 누적 1만 1,700여 명의 환자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료보상제도가 끊임없이 건전해졌습니다. 2025년 한정혜성 의료보험 약품 목록을 조정하여 목록 내 약품 수가 3,219가지에 달했습니다. 직원 기본 의료보험 외래 공제 보장을 실시하고 개인 계좌 사용 범위를 직계 가족까지 확대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내 다지역 입원 의료비를 DRG DIP 지불 관리에 포함시켰습니다. 국가 집중 대량 구매 선정 결과를 전면 시행하고 타성과 성간 연맹을 맺거나 성급 구매 연맹을 구성하여 의약품과 의료 소모제 집중 구매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1,200 이종의 의약품과 127류의 소모제 자금을 조달하여 가격을 55% 이상 인하했습니다. 성 단위로 의료 공동체 약품 목록을 통일하여 1,137종의 약품을 포함시켰고 현역 의료 공동체 센터의 약국 건설률은 62%에 달했습니다. 소장의약을 포함한 중의약 개선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고 동서의약의 협력 대형종합병원 등 중대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체계를 건전히 하고 전염병 조기경보와 감측체계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혜택 보육 봉사를 가속화하여 전성인구 1,000명당 보육 정원수가 4.57개에 달하고 3세 이하 영유아 양육보조금을 누적 30여만 명에게 약 9억 4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양로 결합봉사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로인 우호 의료기관 건설률이 90%에 달하게 했습니다. 보건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전민건강정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완비했습니다. 그리고 성, 시, 현, 향 4급 의료기관의 성급 원격의료와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4: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3: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0: 是处的。
1: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이란이 내놓은 새 카드 디지털 요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얼마 전 세계적 에너지 요충지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금 디지털 요충지라는 지위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란 측은 5월 18일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관케이블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관케이블의 중요성은 무엇이고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이 이런 신호를 보낸 배경은 무엇이며 해저 관케이블의 관리비를 거두겠다는 이란의 진짜 속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18일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 통제를 완수한 후 해당 수로를 통과하는 모든 광통신 케이블 회사들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감독관리를 접수해야 하며 주관성 수수료 납부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이란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방 과학기술 기업에 요구했습니다. 이란 측은 해저관 케이블 회사들은 통과 허가료를 지불해야 하고 관케이블의 수리와 유지관리 권한은 이란 측에 기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통신네트워크의 중요 구성 부분인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관케이블은 디지털 요충지로 불리웁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통신용 해저 관케이블은 500개 이상에 달하고 전 세계 대륙 간 데이터 전송 작업의 95%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최소 7개 핵심 노선이 호르무즈 해협과 링근 해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관케이블의 전략적 가치가 해협의 해운 가치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관케이블을 통제하거나 의도적으로 훼손할 경우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인터넷 통신과 디지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CNN은 호르무즈 해협이 싱가포르 등 아시아 데이터 센터와 유럽 일부 해저 관케이블 거점을 잇는 핵심 디지털 통로라고 전해 협상이 다시 교착되자 이란은 해저 관케이블을 대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여 해역 카드의 영향력을 한층 높이려 합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포징장 부연구원은 이란이 디지털 기반 시설이 자리한 지리적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미국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미 힘겨루기 방식의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비대칭적 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블룸버그 경제부 중동사무 책임자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이란의 이번 조치가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한층 더 드러내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저들의 역량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란은 부지해협 해저 관케이블을 직접 장악할 필요 없이 케이블 운영과 유지 보수 안전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미국과 해만 지역 동맹국들의 디지털 경제에 타격을 입혀 힘겨루기에서 비대칭 우세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추가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포징장 연구원은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관케이블에 주권성 비용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수입 통로를 개척하여 전쟁과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력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이런 행동은 리득과 위험 부담이 공존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운영 방해에 대응하여 대체 통신 노선 구축을 서두를 경우 장기적으로 이란은 고립되고 수세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의 관케이블 요금 징수 구상은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기보다 압박과 억제를 위한 의도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로 인해 서방 기업이 이란의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란이 추진하는 요금 징수 제도 자체의 구축과 운영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제약이 따릅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미 포설 완료된 해저 관케이블에 대해서는 이란이 당시 체결한 계약을 준수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요금 조건을 추가하거나 유지 보수 규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요금 징수에도 걸림돌이 많지만 이란은 여전히 교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최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1: 안녕하십니까? 염견의 창 프로입니다. 화룡시에서 1.4분기 경제 사회 발전의 좋은 출발을 실현하는 것으로 올해 고품질 발전의 량원 국면을 열었습니다. 일전 화룡시 중점 대상 건설 현장은 난관을 공략하고

0: 하고 속도를 다그 지난 건설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활용 시 민흥 황금광업 유한책임회사 금성동금광 대상 현장은 기계동음과 용접처리가 요란한 가운데 시공 일꾼들이 일사불란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대상 관련 책임자는 활용 시 공급 및 정부화국의 조율 덕분에 관련 수속을 순조롭게 마치고 대상 착공을 다그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활용시에서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전력을 다해 요소 공급을 보장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활용시는 요소가 대상을 따르고 대상을 중심으로 봉사를 펼치는 것을 견지하면서 주동적으로 사전에 봉사하고 대상 건설 과정에 직면한 용지, 자금 관련 난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등 대상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장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어 효과를 보도록 주동했습니다. 규모 이상 기업의 생산 현장 또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길림 천지 펠릿 유한회사, 길림 룡흠 야급 유한회사, 연변 복성 식품 유한회사 등 기업의 작업장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고능률적으로 작동하고 작업 일꾼들이 재반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제품이 생산 라인을 타고 차곡차곡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신속하게 생산을 재개한 것은 정부의 정밀한 지원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활용시는 기업마다 한 가지 정책, 정밀 봉사 기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관련 부문에서는 기업 방문을 통해 일선의 생산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에서 부딪힌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2026년 제1회 정부 지도자와 기업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가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현재까지 활용시 33개 규모 이상 기업이 순조롭게 생산을 재개해 조업 재개율이 97.1%에 달했으며 기타 기업들도 이달 말에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설비 점검, 보수와 생산 성능 시험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총투자가 5,380만 원인 도문시 G331 일생일세 월청만 대상이 공사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이 대상은 도문시가 연변자원 우세에 의탁해 문화관광 융합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는 중점 공사입니다. 이 대상은 청년군체의 소비 수요에 맞춰 G331 일생일세라는 낭만적 의미를 교묘하게 활용하고 현지 역사 문맥과 민속 정취를 깊이 있게 융합한 몰입식, 체험식 고진 풍경구를 구축함으로써 미관성과 내포를 겸비한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를 구축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대상은 주로 애정쇼 공방, 홀리 공방, 애정기념품 교육소, 집산중심, 사랑박물관, 상업부대시설, 보조시설, 발해구 이상가 등을 건설하는 동시에 실외 지면을 포장하고 녹화를 실시하고 전기 난방 및 태양에너지 가로등 등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중점적으로 고풍 웨딩 사진 촬영, 전원 풍경 관광, 고풍 장터 등 특색 산업을 육성해 도문시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1층 풍부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상 투자 기업인 도문시 항해 일생 관광발전 유한회사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현재 G331 일생일세 월청만 대상의 주체 공사는 대부분 완료됐고 이어서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7월 말에 모든 시공을 마무리하고 정식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속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로 고충을 겪는 이들에게 한 정신과 의사가 조언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 중 30%가 나를 좋아하고 50%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20%가 싫어한다면 당신은 성공이다. 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아마 인류가 세상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도 안 맞는 20%는 제쳐두고요. 나머지 80%에게 애정과 에너지를 듬뿍 쏟고 싶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것인지, 이번 주말은 뭘할 것인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CH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호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직 주말 계획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또 주말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네, 또 좋은 계획 네,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 또 주말엔 뭐하지 코너 첫 번째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주말이 벌써 다가왔네요. 딱히 뭘 할지 계획도 세우지 못했고, 드라마나 봐야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주말에 편히 쉬시면서 이렇게 밀린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또책 보는 시간을 갖는, 네,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계획도 또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주말에 친구랑 자전거 라이딩을 하러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제발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말인데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이제 요즘에 그 날씨를 보면, 뭐, 비가 내리는 시간대까지 그래도 거의, 네, 정확하게 또 예고되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대만큼 피해서 또 라이딩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즐겁게 또 기분 좋게 스트레스 해소하시길 바라겠고요.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 다음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친구 결혼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만 몇 명이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축하는 진심으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이제 나중에 본인이 또 이런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아마 또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친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또 네, 열심히 축하해 주시길 바랄게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네, 주말은 뭐하지 코너입니다. 여기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주말에 늘 운동만 하는 제 남자친구

때문에 저는 주말은 계획을 따로 못 세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이 데이트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도 말이죠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뭔가 이런 취미 생활도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요. 이제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취미 생활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조피디 FM 데이트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이에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말도 또 다들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조금은 편안한 주말, 조금은 여유를 갖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오늘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경천아의 해피라디오 오늘 첫 순서로 비단 가수에게 해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세상이라는 시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멋진 세상 석화 공수래게 공수거라니 무엇이 아까우랴 덧없어 다 털고 가보세나 이런 게 세월일세

여러분께서는 정선하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방송되고 있고요. 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연변속사라는 시 함께합니다. 우리 연변의 봄이면 살구꽃이 먼저 피고 다음은 배나무꽃 차례다. 제철 따라 개벽하는 꽃무리가 거풀이 꽃처럼 풀어지기 시작하면 묵직한 배를 낳아 키우는 곳곳의 배나무들. 굵고 툭한 연변 말씨같이 하나같이 더 굵고 툭하게 뻗어나온다. 엄동 삼동을 지나 봄을 끝내 만나면 여전히 굵고 여전히 툭하게 여막살이를 시작한 배나무 주인을 서서 반기는 나무들. 여름 지나 가을 가서 계절로 익힌 배 하나 손에 쥘 때면 사투리 연변 말씨 주인과 그들을 꼭 빼닮은 배나무가 있어 밤새워 고마워진다. 네, 연변 속사 신명주 시인의 시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씩은 인생에서 아 이런 사람은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잘생겼다, 돈 많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뭐 물론 돈이 많은 사람도 좋지만 꿈이 많은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또한 어깨가 넓은 사람도 좋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만나고요. 성공을 많이 한 사람도 좋지만 실패도 많이 한 사람도 만나봐라. 명성이 높은 사람도 좋지만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 외모가 훌륭한 사람도 좋지만 인성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예의가 바른 사람도 좋지만 행실이 바른 사람을 만나라. 애정이 넘치는 사람도 좋지만 열정이 넘치는 사람도 피면하지 말거라. 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뭐 외모도 중요하죠. 같은 값에 다홍치마란 말이 있듯이 잘생긴 사람하고 뭐 밥도 먹고 뭐 이러면 물론 기분 좋겠지만 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인성입니다. 사람의 인품인 거죠.

때아까앞에서인생에서한번쯤은만나보고싶은사람들을얘기했다면이번에는함께하고싶은사람이있습니다그첫번째는요늘밝게웃는사람그리고긍정적인사람배울게많은사람마음이편안해지는사람들이바로함께하고픈사람입니다지금이내용을여러분께서청취하고계신다면여러분은바로이러한사람입니다오늘도종선아에게해피라디오와함께하면서잠시나마해피하셨다면너무나좋겠군요저는다음시간에다시인사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종선아였습니다

아름다운 장미는 사람들이 꺾어가서 꽃병에 꽂아두고 혼자서 바라보다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면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도 꺾어가지 않고 다 함께 바라보면서 관광명소로 즐깁니다. 네, 우리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너무 잘난 척하거나 권력이 있고 힘 있다고 마구 날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장미꽃처럼 꺾어지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배신당하고 버려지지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손해본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바보인 듯,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약한 듯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나를 사랑해주고 찾아주고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혼의 순수함에서 생겨나지 않을까요? 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는 것에 더 인색한 세상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의 헛된 욕망. 네, 고장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뿐이 아닐까요?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에 실증을 낸다는 것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나름대로 소중한 느낌들을 쉽게 잊어가기 때문이죠. 네, 내가 왜 이 물건을 사게 됐던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던가? 내가 왜 그런 다짐을 했던가? 이렇게 하나 둘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그 처음에 좋은 느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은 늘 변화합니다. 늘 같을 수는 없겠죠. 네, 악기와도 같습니다. 그 변화의 현위에서 각자의 상념을 연주할지라도 현을 이루는 악기 자체에 소홀하면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늘 변화를 꿈꾸지만 사소한 무관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이따금 불협화음을 연주하게 되는 거죠. 네, 현인들은 말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지금 눈을 새롭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늘 사용하는 구형 휴대폰, 네, 어느새 손에 익은 볼펜 한자로, 잠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 네. 먼저 소중한 느낌을 가지려 해보십시오. 먼저 그 예전의 그 마음을 되살리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네, 당신은 소중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떠올렸던 그 마음, 네, 그들로 인해서 잠시나마 가졌던 그 마음, 볼펜을 종이에 극적이면서 고르던 그 마음, 네, 처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엷은 미소를 짓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물해 보십시오. 네, 오늘 옷 참 잘 어울려요 라고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학군 가수의 노래입니다. 拥抱曙光.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하여 산문집에 수록이 된 무상의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연극 무대 아래에 배우에 앉아있던 전경을 지금도 기억한다. 구경꾼들의 심정은 보통 때와 사뭇 다르다. 평시에는 밤이 깊어갈수록 기분이 흐지부지하지만 이때는 오히려 흥분이 된다. 그때까지 무대 한쪽 편에 걸려있던 종이 꽃갈 모자가 옮겨지고 특별한 악기도 힘내 불 준비를 하고 있다. 나팔같이 생긴 가늘고 긴 이 악기는 일여덟자나 되었다. 아마 귀신들이 즐겨 듣는지 귀신과 무관

할 때는 쓰지 않고 있다가 불기만 하면 나핫 나한다핫 나핫 나한다핫 하고 소리가 나기에 우리는 그것을 몽련할토라고 불렀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놈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당에 그가 나오는데 복장은 그림의 꽃보다 더 간단하여 쇠사슬도 가지지 않고 수판도 가지진 않는다. 그냥 하얀 차림새의 사내로 하얀 얼굴에 붉은 입술, 눈썹은 시커멓고 미간을 찌푸린 것이 대체 웃는지 우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무대에 나서면 108번 재채기를 하고 108번 방귀를 끼고 나서야 자기의 리력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아쉽게도 나는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대개 다음과 같은 몇 구절이 있었던 것 같다. 대왕님이 소환장을 내리시오. 나더러 이웃의 문둥이를 잡아오라시네. 물어보니 글쎄 일가 친척 중에 조카였다오. 무슨 병이오? 상한의 리질이라네. 어떤 의사를 보였어? 하방교의 진여미의 아들이라오. 처방은 어땠어? 부자 육계 우수를 더했어. 한 첩을 먹으니 식은땀이 났고 두 첩을 먹은 뒤 나의 또는 우리라는 뜻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염라천자는 아마 그리 고명하지 못한 것 같다. 그의 인격, 아니 규격을 오해할 정도니 말이다. 그러나 잠깐 세상에 다시 보내줄까 주저한 것을 염라대왕께서 다 알고 있었다는 점은 청명하고 정직해야 신이라 한다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이런 징벌은 우리의 활보상에게 지울 수 없는 괴롭고 억울한 인상을 주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는 한층 미간을 찌푸리더니 헌 파초 부채를 거머쥐고 땅바닥을 보며 오리가 물에서 헤엄치듯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낫 괴로움을 당할 수 없는 듯 몽련할토를 불어대기 시작했다. 하여그는 결심했다. 오늘은 돌려보내기 어렵구나. 내가 금성철벽이랄지라도 임금님의 일가 친척일지라도. 여기서 나는 오늘이란 뜻이고 자개는 그만두자는 뜻으로 결단을 나타낸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도 떨어져 나를 상하게 한 기화를 나무라진 않는다고. 그는 지금 조금도 사정을 보아주지 않지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더욱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여 민영기업의 발전과 민영기업가의 성장을 관심해줘야지 입에 발린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 간부들에게 민영기업가들과 왕래할 때 최저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해 지도 간부들이 민영기업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은 채 만세하거나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민영기업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각 관련 부문과 지방의 주요 책임자들은 민영기업의 의견과 소망을 경상적으로 청취해야 하며 특히 민영기업이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 발 먼저 다가가 봉사해주며 그들을 도와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합니다. 국유기업, 민영기업 특히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인도한 업무 상황을 간부의 고과와 고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인민단체, 공상업연합회 등 조직은 민영기업으로 들어가 상황을 파악하고 기업이 생산과 경영 과정에 부딪힌 어려움과 문제를 적극 반영하며 기업의 개혁과 혁신을 지원해야 합니다. 여론 선도를 강화해

별 경쟁력을 더욱 갖춘 세계 인류의 기업으로 부상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저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에는 높다만 재봉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재봉기로 예쁜 옷을 만들어 저희 자매에게 입혔는데요. 천을 펴고 자를 대고 정성껏 치수를 재시면서 언제나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쁜 천으로 만든 옷이라 해도 몸에 맞지 않으면 입기 불편하고 어색하기만 하니 꼭 사람의 체형을 정확히 보고 그에 맞춰 옷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옷 만드는 방식에 관한 말씀인 줄만 알았지만, 세월이 흘러 돌이켜보니 옷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과 일을 대하는 태도까지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도 바로 사람의 모습에 맞춰 옷을 짓듯, 일도 사람의 능력에 맞춰 맡겨야 한다는 뜻을 담은 채소보와 옷 짓는다는 속담으로 깊은 도리를 알려줍니다. 네, 속담 채소보와 옷 짓는다입니다. 몸에 따라 옷을 만든다는 뜻으로 사람의 역량이나 능력을 보아서 일을 맡긴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억지로 무리한 일을 시키거나 그 사람의 역량에 맞지 않는 큰 임무를 부여하지 않고 각자가 가진 능력과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역할과 일을 배분하라는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이 속담의 참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팀장님은 모든 팀원의 장점과 단점, 잘하는 분야와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파악하시고 채소보와 옷 짓는다는 마음으로 일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을 맡다 보니 누구도 무리하지 않고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힘을 합치니 프로젝트 결과도 훨씬 만족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채소보와 옷 짓는다는 단순히 옷 만드는 비유를 넘어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각자의 역량에 맞게 일을 나누는 삶의 태도를 알려주는 소중한 우리말 속담입니다. 네, 상대의 처지와 능력을 먼저 헤아리고 무리한 요구보다는 적절한 역할을 배분할 때 서로가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있지만 유제품이나 튀긴 음식 등 특정 음식을 커피와 함께 먹는 건 피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건강정보 매체의 자료를 토대로 커피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도가 높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산성인 커피를 역시 산성인 오렌지, 귤, 레몬 등 감귤류 과일과 함께 마시면

소화의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생겨 메스꺼움, 복부 팽만, 속쓰림과 같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와 감귤류 과일을 함께 섭취할 경우 위벽을 자극해 이러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귤류의 톡 쏘는 시큼한 맛은 커피 맛을 더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맛을 제대로 즐기고 소화기관의 불편함을 줄이려면 커피와 감귤류는 따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철분이 풍부한 붉은 육류입니다. 커피와 장내 영양소, 특히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의 탄닌과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적색육, 즉 붉은 고기는 철이 풍부한 음식 중의 하나로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주는 이점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커피가 혈청 베리틴 수치, 즉 몸에 철분이 쌓인 정도를 가늠하는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일 세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철분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분은 혈액순환, 호르몬 생성,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등 신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식후 철분 흡수는 커피를 마신 후약39%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육류는 먹은 뒤 바로 커피를 마시지 말고 식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술입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이 뇌를 동시에 자극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탈수를 유발해 숙취를 악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 요구르트 등 유제품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소화 효소가 많이 필요한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 여러 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피면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 알레르기 등 여러 가지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마냥 즐기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런 알레르기는 완치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레르기 치료하는 신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알레르기에 노출된 후 병리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는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레르기는 완전히 피할 수 있다면 발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알레르기가 완치됐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에 다시 노출되면 여전히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알레르기에 노출된 경우, 알레르기 질환은 더욱 완치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류형의 환자는 다양한 항알레르기 약물을 사용한 대증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전히 통제하고 완화할 수 있지만, 이는 완치를 의미하지 않으며 일부 요인의 자극을 받으면 여전히 재발할 수 있습니다. 탈감작요법의 목적은 환자가 알레르기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하고, 환자가 이러한 알레르기에 다시 노출됐을 때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환자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백신을 접종할 때처럼 그 보호 기간은 기한이 있어 몇년 후에는 다시 알레르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치료는 예방과 치료를 통해 병세를 완전히 완화할 수 있고, 심지어 한동안 발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기분이 나쁠 때 비타민 D를 보충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기분이 나쁘면 비타민 D 결

0: 피부를 의미한다. 비타민 D는 많이 보충할수록 좋고 용량이 많을수록 기분이 더 좋아진다 등 요즘 인터넷에 비타민 D에 관한 소문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싶으면 보충할 수 있을까요? 네,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양은 적지만 이는 작용 범위가 매우 넓은 영양소로 면역 기능,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자가 면역성 질환, 암, 우울증, 골다공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북방 지역은 위도가 높고 겨울에 일조 시간이 짧아 사람들에게 비타민 D 결핍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네, 주의해야 할 점은 영양소는 양날의 검으로 적으면 좋지 않고 많으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양 보충은 영양과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하에 규범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다음입니다. 넷째는 영양과 의사의 치료하에 표준 용량에 따라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원인 4월 초일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원길보가 2026년 제12차 시당위 상무위원회를 소집 사유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26년 청년층 전문 초빙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부리그 개막전이 5월 23일 펼쳐지게 됩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21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는 2026년 제12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종교 론述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연결시 향진 직무 리행사 항목록 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또한 국가통계국의 길림성에 대한 상사통계 독찰 결과 반영 의견, 청신 및 우리시의 관철, 시달 의견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향진 직무 리행 사항 목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주안과 성당위, 조당위, 시당위의 포치 요구를 성실히 시달하며 목록 내용에 엄격히 따라 업무를 배치하고 목록의 심각성과 권위성을 단호히 유지해야 합니다리하며 잘못된 보고나 누락 보고, 허위 보고나 은폐 보고를 단호히 배제하여 진실하고 믿음직한 통계 데이터로 전시의 과학적 의사결정에 기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0: 5월 20일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황금환은 시찰조를 이끌고 전시 향촌진흥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시찰했습니다. 의란진 흥농촌에서 시찰조는 연변 유업식품유한회사를 방문해 기업의 생산 경영 및 산업인도 등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향촌산업 육성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진달래촌에서 시찰조는 연변 왕성 목업 유한회사의 목장 산업 대상을 살펴보고 사육 규모 및 발전 계획을 파악하며 기청 향촌 진흥 사업의 두드러진 성과와 실제적인 부족한 점을 전면적으로 유의했습니다.

0: 있습니다. 조도 미서 시찰조는 전시 향촌지능사업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향촌지능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위한 방안과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향후 향촌지능사업을 잘할 때곤에 황금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삼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항상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농업과 농촌의 우선 발전을 견지하며 산업, 인재, 문화, 생태, 조직 등 전면 지능을 총체적으로 추진해 향촌지능 제반 임무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점 임무에 집중하고 량식 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지키며 지속적으로 빈곤 해탈 성과를 공고 확장하고 향촌 특색 산업을 힘껏 발전시키며 농촌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각 기능 부문은 중점 대상과 중점 임무에 대해 추적 및 점검을 강화해 모든 일에 대해 시행이 있고 모든 요청에 대해 응답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층에 깊이 들어가 민의를 경청하며 군중의 어렵고 시급한 문제 해결에 주력해 향촌지능의 성과가 더욱 공평하게 모든 농민에게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5월 20일 시 취업봉사국은 인력자원시장에서 2026년 청년층 전문 초빙회를 개최하여 청년 구직자와 기업 간의 쌍방향 연결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빙회는 청년 취업 계층을 핵심 대상으로 제대 군인, 농민공 등 주요 취업 계층도 포괄했습니다. 현장에는 의료, 교육, 제조, 미디어, 전자상 거래, 문화 관광 등 분야의 46개 우수 기업이 모두 170개 일자리를 제공하며 총 724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중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는 67개며 195명의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구직자 반예는 급여가 안정적이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하면서 이런 초빙 활동을 보면 어떤 자격 조건과 학력, 급여가 필요한지 다 나와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취업 우선 정책을 실행하고 청년의 고품질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취업봉사국은 사전에 빅데이터 더하기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일자리 적합성을 보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초빙회 현장에서 96명이 취업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시 취업봉사국은 전문 초빙회 취업 지도, 기술 교육 등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취업 경로를 넓히고 민생의 최저선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0: 일전 시 제대군인 봉사 중심은 연변 혁명 열사령원 관리 중심, 기랭군 연결시 제대군인 자원봉사팀, 연변 중액자선 지원 중심, 연변대학 간호학원과 연합으로 연변 혁명 열사령원에 이르러 자원봉사 활동을 펼침으로써 열사 기념시설 상시화 관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혁명 열사 기념비 앞에서 묵념하며 혁명 열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어서 기랭군 자원봉사자와 연변대학 간호학원의 200여 명의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열사 묘역에서 이동하며 묘비 청소, 묘비 글씨 다시 쓰기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연변혁명열사령원에서 제공한 학습 영상을 바탕으로 통일된 규범에 따라 작업하며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실제 행동으로 열사 기념시설을 수호하고 혁명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왕일은 신시대의 청년학자로서 열사들의 요지를 마음에 새기고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며 장정정신을 학업과 생활에 녹여내어 청춘의 힘으로 영웅들을 수호하고 조국에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1: 요즘 대부분 1인 미디어 관계자들은 핫 이슈를 쫓고 조회수를 늘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렌즈에 오직 사기절 변해가는 곡식과 일상의 산만을 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연기의 온도를 자신의 모든 창작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연변쌀협회 비서장이며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인 현우입니다. 기자가 현우를 만났을 때 그는 고향의 특산품인 연변쌀을 소개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이렇게 함께 짧은 영상을 찍어 육모, 모내기, 수확 전반 과정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향의 좋은 상품을 세상에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고 하면서 농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팔지 못하는 좋은 특산물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농민들이 집에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 했습니다. 연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인터넷 인기 관광지가 되었을 때 효로는 인터넷 인기벽 아래 몰려드는 인파 속으로 뛰어들지 않고 카메라를 논밭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땅의 진실함과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야말로 연길이 장기적으로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효로의 라이브 방송실에는 연변쌀, 냉면 등 전통 연변 음식들이 등장합니다. 그가 소개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음식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반짝이며 윤기 나는 쌀에는 흑토가 농민들의 로고에 보내는 은혜가 담겨 있고 시원한 냉면과 고소한 육수 가루에는 대대로 전해내려온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기자가 연길의 온도에 대해 묻자 효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연길의 온도는 관광객을 가족처럼 대하고 고향을 명함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카메라로 진실된 연길의 일상적인 활기를 기록하고 트래픽으로 우리의 실물 경제를 지원할 것이라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1인 미디어 관계자들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5월 23일 밤 8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동북지역 도시축구 리그 개막전이 펼쳐집니다. 개막전 주요 대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개최지인 후코트팀과 맞붙게 됩니다. 5월 20일 연변 대표팀은 동북리그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출정하는 연변팀은 연변 용정축구고락부의 유망주들도 팀을 구성했고 지역의 우수축구 인재들을 흡수했습니다. 체계적인 합숙훈련을 거쳐 사기가 충전하고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연변팀 감독 고황은 현재 팀에는 총 48명의 선수가 있는데 연변 용정 예비팀을 주축으로 하고 연변 1중, 연변 3중 및 일부 사회 일반 선수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수들의 최소 연령은 16세, 최고령은 40세이고 전체적으로 현재 팀 내에 큰 부상자가 거의 없고 출정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장에서 연변 축구의 풍채를 보여주기 위해 연변 대표팀은 사전에 긴장감 있으면서도 질서 있는 준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코치진은 과학적으로 훈련 계획을 세워 체력 저장, 전술 숙련 및 실전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리그 강도의 특성에 맞춰 선수들의 체력 지구력, 공수 전환 및 팀워크 능력을 강화하고 훈련 세부 사항을 시정하며 전술 방법을 최적화해 선수들이 빠르게 최고의 경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연변팀 선수 도지박은 사전에 이번 동북리그 대회를 목표로 한 맞춤형 훈련을 진행했는 바 앞으로 경기에서 평소 훈련했던 내용을 100% 보여주고 연변 특유의 과감하게 싸우는 스타일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연변팀 선수 정범양은 고향 사람들에게 좋은 성적을 안겨주기 위해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표했습니다.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연변팀 선수 김소진은 오랜 시간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발전을 느끼고 또 팀도 매우 단결됐다고 하면서 첫 원정 경기에서 연변 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의 홈과 원정 유니폼이 정식 공개되는 바 유니폼의 진달래 요소가 전반에 관통되어 지역 특색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번 첫 경기 원정 출전에도 연변 팬들이 함께하며 고향팀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연변 축구팬 연합회 회장 고원철은 동북리그가 곧 시작되는데 협회에서는 100명의 열성 팬을 준비해 후코트까지 원정 응원을 갈 것이라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에 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한화와 조선어로 고대 시가를 알아보는 쉽게 읽는 고전시 시간입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김수아가 인사드립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현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고전시 배워갈 남주아가 인사드립니다.
0: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소식에 혜숭이 그린 춘강만경을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1: 惠崇 춘강만경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 正是河豚欲上时 惠崇 춘강만경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惠崇春江晚景苏轼竹의
0: 그림을 보고 쓴 제화시입니다. 제화시는 고대에 유행하던 예술 기법으로 그림의 여백 부분에 화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시를 적어서 넣는 방식으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어서 시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순간 만경, 즉 봄날 강의 저녁 풍경을 그린 혜숭의 그림은 지금까지 전해오지는 못했으나 소식의 시가 남아 혜숭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3: 혜숭은 복근성 근양 사람으로 송나라 초기와 화성입니다. 정해지는 바에 따르면 북송 초기에 9명이 승려가 지문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이 중에 혜숭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0: 네, 그의 오은시는 뛰어난 구절이 많아서 널리 전해졌고 특히 산과 강의 경치에 날짐승들과 들짐승을 더한 혜숭 소경이라는 독특한 화풍은 후세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안석은 그의 그림을 극찬하면서 화가들이 수두룩하나 만년의 혜숭만이 내가 최고로 인정하느라 라고 칭송하기도 했다네요.
1: 광역허의 도화견 문지에 혜숭은 소경화 즉 화첩이나 선면에 그리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데 특히 겨울철 물가의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을 다른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였다 합니다.
2: 혜숭이 그린 춘간만경을 보고 이 시는 소식이 1085년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지은 제화시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왜 혜숭의 그림에 시를 썼을까요? 둘이 만난 적이 있나요?
0: 글쎄요, 둘이 만난 적이 있을까요? 혜숭은 소식보다 약 70년 전 인물로 두 사람은 교류가 없었습니다. 소식은 혜숭의 유작을 보고 감흥을 받은 거였습니다. 원풍 8년, 즉 방금 소현친구가 얘기했던 1085년 소식이 황주 유배에서 벗어나 번양으로 돌아가던 중 이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기 소식은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봄의 생기를 포착했던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그의 정서적인 암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1: 중국 고대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문학가, 서예가,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소식은 간결한 필치로 생동감 넘치는 이른 봄의 풍경을 그려내며 한편으로는 그림의 본래 의미를 선명하게

0: 하게 드려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 그림을 보는 듯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림의 경계를 넘어 화폭 너머의 뜻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림의 본래 의도를 재현하는 동시에 그 경지를 확장하고 심화시켜 자신의 포부와 시대적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1: 네, 강변에 대나무가 자라고 그 한쪽 복사꽃이 이제 갓 피기 시작합니다. 강변 언덕에는 물속이 파랗게 돋아나 있고 갈대싹은 이제 뾰족뾰족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로 보이는 물에는 오리 몇 마리가 헤엄치면서 다니고 있었답니다.
0: 소식의 시를 통해 해숭의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해숭은 아마도 이른 봄의 경물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그림에 담으려 했을 것입니다.

0: 네, 그럼 먼저 어느 친구가 양만 뒤에 시 작은 덤못을 읽어보겠습니까?
1: 제가 읊어볼게요. 小池 양万里, 泉眼无声惜细流, 树阴照水爱晴柔, 小荷才露尖尖角, 早有蜻蜓立上头。 小池 양万里, 泉眼无声惜细流, 树阴照水爱晴柔, 小荷才露尖尖角, 早有蜻蜓立上头。
0: 작은 연못, 양만디. 옹달샘은 가는 물줄기 아끼듯 소리 없이 흐르고, 나무는 풍경을 아껴 물의 그늘에 드리웠네. 작은 변이 이제 막 새순을 내미는데, 어느새 잠자리 사뿐 그 끝에 앉았네. 네, 작은 연못의 시는 비록 짧은 시였지만 정교한 그림과 같이 글자마다 진주처럼 빛나며 시인이 자연 만물을 향한 예리한 관찰력과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맑은 샘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죠.
1: 맞습니다. 옹달샘은 가는 물줄기 아끼듯 소리 없이 흐르고는 시 전체의 시작이자 분위기를 경설하는 구절입니다. 물은 원래 자연물이고 소리 없이 흐르는 것이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인 양만디는 여기에 풍부한 감성을 부여했습니다.
0: 네, 그래요. 아끼다라는 글자가 핵심으로 무정한 것을 요정하게 변화를 시켰죠. 이 작은 샘물이 솟아나는 가는 물줄기를 아껴 너무 빠르게, 너무 시끄럽게 쏟아져 일찍 고갈될까 염려하는 뜻입니다. 아주 섬세한 의인화 기법입니다.
1: 동시에 소리 없이라는 두 글자는 극도로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가는 물줄기의 형태와 완벽하게 어울려져 세상의 소란과 멀리 떨어진 마음을 가다듬어야만 깨닫는 미시 세계임을 암시합니다.
0: 네, 마치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야만 간신히 들리는 물소리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세함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양만디 시의 큰 특징이 아닐까요?
1: 이 소리 없는 가늘 물줄기 속에 생물이 아낌이 담겨 있었군요. 구절, 나무는 풍경 아껴 물의 그늘을 드리웠네는 나무 그림자, 물, 햇살이 어울려져서 부드러운 그림을 그려내네요. 이 구절은 앞 구절의 고요함을 이어가며 시선을 조금 넓혀 또 다른 주인공인 강변의 푸른 나무를 봅니다.
0: 그리고 또 아래 구절에서 보면 나무 그늘이 물에 비춘다는 것은 맑은 날이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물결 위에 얼룩져 비춘다는 뜻입니다. 첫 구절에서 아끼다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 그의 홍하듯 두 번째 구절에서는 사랑한다는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친구들, 사랑하다라는 글자 역시 시인의 강한 주관적 정서 투사가 담겨 있는데요. 나무 그림자는 화창한 하늘

0: 달의 물결 위에 부드럽고 맑게 반짝이는 빛 때문에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1: 햇살의 화창함과 물결의 부드러움이 어울림이 티없이 완벽하여 여름 특유의 덥지도 춥지도 않은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고요한 그림 전체를 순간적으로 생동감 있고 생기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小池, 양万里, 泉眼无声细细流, 树阴照水爱晴柔, 小荷才露尖尖角, 早有蜻蜓立上头。
2: 小池, 杨万里, 泉眼无声细细流, 树阴照水爱晴柔, 小荷才露尖尖角, 早有蜻蜓立上头。
1: 小池, 杨万里, 泉眼无声细细流, 树阴照水爱晴柔, 小荷才露尖尖角, 早有蜻蜓立上头。
0: 네, 친구들, 이 짧은 네 구절에 깊은 뜻이 담겨 있고 글자마다 참 정교한데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양만디는 어찌하여 이토록 동심이 가득하면서도 아름다운 식구를 쓸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 개인의 경험과 창작 스타일과 큰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양마리는 4년 정수, 호는 승세입니다. 열중했고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0: 네, 양만디가 영주령동의 부사로 발령된지요.
1: 早有蜻蜓立上头. 小池杨万里泉眼无声细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0: 네, 친구들, 작은 연못 이 시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 청량함, 한 조각의 평온함, 그리고 삶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2: 친구들, 오늘의 시 여행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 이 시간 프로편집과 기획의 지렌정 선생님, 진행의 서현이, 남주하, 김주하, 렌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시간에도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마감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러시아 부친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금평 주석이 러시아 부친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러시아 부친 대통령과 중국 러시아 교육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기지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

0: 말씀드리겠습니다.
1: 5월 21일 오전 습금형 국가주석이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러시아 선린신선협력조약을 연장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잇따라 소규모, 대규모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올해는 중국-러시아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러시아 선린신선협력조약을 체결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선린신선협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적 형식을 통해 장기적인 선린신선과 포괄적 전략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중국-러시아 관계는 도약식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중국-러시아 관계가 오늘날의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쌍방이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굳건한 의지로 정치적 상호 신뢰와 전략적 협력을 부단히 심화하고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정신으로 재분화 협력을 확장하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태연한 용기로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고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연 국제정치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세계 주요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장원한 견제에서 더욱 고품질의 포괄적 전략협력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진흥에 조력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형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는 평등 상대, 상호 존중, 신의 중시, 협력 상생을 토대로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정치적 상호 신뢰가 부단히 강화되고 경제 무역, 투자, 에너지, 과학기술, 인문 교류, 지방 간 협력 등 재분야 협력이 꾸준히 추진되었으며 민심 교류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보다 더 활기차고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장기적이고 건전하며 안정적이고 고품질로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이 쌍방의 근본 이익과 세계 발전 대세를 감안해 내린 전략적 선택입니다. 양국 관련 부문은 습금형 주석과 부친 대통령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다잡아 양국 상호 신뢰 기반을 더 튼튼히 하고 협력의 내실을 다시며 진선의 길을 더 넓혀가야 합니다. 습금형 주석은 쌍방이 발전 진흥 목표에 집중하고 두 나라 협력 기제의 포괄적이고 완비화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전방위적 협력에 대한 통합 기획을 강화하며 경제무역 투자, 에너지 자원, 교통운수, 과학기술 혁신 등 실무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첨단 분야 협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며 신질 생산력으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대 간 진선을 계승하는 데 착안하여 교육, 문화, 영화, 관광, 지역 등 인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진선의 사회적 여론 기반을 단단히 다지합니다. 다자 간 협력을 심화하고 유엔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함으로써 전후 국제질서와 국제법의 권유를 굳건히 수호하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 단합해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선도해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쌍방의 공동 노력으로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가 굳건하다고 표했습니다. 쌍방 무역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에너지 수급 분야에서 호혜 상승을 실현했으며 교통, 물류, 과학기술 등 분야 협력도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문 교류도 활발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문화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러시아 중국 교육의 행사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각종 시련을 이겨내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져 포괄적 전략 협력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선린신선협력조약은 양국 관계의 탄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당면 정치에서 더욱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조약의 정신을 준수하고 전략적 조율과 실무적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협력은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중요한 안정 요소입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다자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비공식회를 잘 개최하도록 지지하며 상해협력기구의 지위와 영향력을 함께 높여가고 브릭스 국가 기제의 단결과 협력을 증진하며 유엔의 권위를 수호하고 문명 다양성을 옹호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질서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등 주요 국제화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 러시아 총리 정기 회담 기재 내 부총리급 협력위원회 양측 위원장들로부터 투자 에너지, 경제무역, 동북 극동, 인문 등 분야의 협력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양국 외무장관들은 국제화 지역 사무에서의 양국 조율과 협력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양국 정상은 중화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간 포괄적 전략 협력 심화 및 선린 친선 협력 확대에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제무역,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의 20건의 협력 문서 체결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방문 기간 양측은 중화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간의 세계 다국화 및 신형 국제 관계 선도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기타 분야의 협력 문서 20건을 체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함께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회담에 앞서 습금평은 인민대회당 동문박 광장에서 부친을 위한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부친이 도착하자 의장대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양국 정상이 사열대에 오르자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했으며 천안문 광장에서는 21발의 레포가 울렸습니다. 부친은 습금평의 동행하에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태기, 정설상, 왕위, 하립봉, 장국총, 심의금 등이 상설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습금평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0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이번까지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25차례나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 높은 수준과 특수성을 충분히 구현했다고 표했습니다. 방금 푸틴 대통령과 깊이 있고 우호적이며 성과가 풍부한 회담을 갖고 일련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포괄적 전략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선린 친선 협력을 심할 때 권한 공동 성명에 서명하고 여러 건의 중요한 양자 협력 문서 체결을 지켜봤습니다. 양국은 세계 다극화와 신형의 국제 관계를 창도할 때 권한 공동 성명도 발표할 것입니다. 올해는 중국 러시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입니다. 30년간 빗바람을 무릅쓰고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과정에 양국 관계는 끊임없이 격상되고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는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형 대국 관계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러시아 선린 친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입니다. 단연간 양국은 시종 이 조약에 명시된 감행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평등상대, 상호존중, 신의종시, 호혜상생을 견제해왔습니다. 이는 국제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고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세계 백년변국에서 핵심적이고 항구한 힘이 되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나와 푸틴 대통령의 공동 전략적 인도하에 양국 관계는 이미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 표했습니다. 양측은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시대 흐름에 순응해 양국 관계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합니다. 첫째,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상호 신뢰를 튼튼히 다지고 서로에 대한 전략적 지지를 확고히 합니다. 정치적 신뢰는 양국 관계의 가장 선명한 특징이자 중국, 러시아 선린 친선 협력 조약의 취지와 근본 원칙입니다. 나와 푸틴 대통령은 해당 조약을 연장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방은 선인의 위협을 이어받아 서로의 핵심 利益과 중대한 관심사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서로를 확고히 지지하고 전략적 소통과 제반 차원의 왕래를 지속적으로 밀접히하며 양국 간 정치적 상호 신뢰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합니다. 둘째, 더 높은 수준의 호혜 협력에 힘을 실어주고 각자의 발전과 지능을 함께 추진합니다. 최근 몇년 동안 제 분야의 상무 협력이 앞으로 매진하고 있고 많은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쌍무무역액은 이미 연 4년째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올 1월부터 4월까지 쌍무무역액이 근20% 성장했습니다. 쌍방은 기세를 몰아 중국의 15차 5기는 전망 계획과 러시아의 2030년 전 발전 전략 간 접목을 심하고 재력력 호혜 협력과 질적 양적 제고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각자의 발전과 지능에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더 높은 수준의 민심 소통을 추진하고 양국 간 세대적 친선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양국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양국 간 인문 교류가 날로 긴밀해지고 민심 유대가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나와 부친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에 중국 러시아 교육의회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열 번째로 진행하는 국가급 주제의 해 행사입니다. 쌍방은 교육의회를 계기로 양방향 유학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학교와 과학연구 플랫폼의 교류와 협력을 심하며 인재 양성, 과학연구, 합동 공략 등 면에서 더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양국 관계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합니다. 넷째, 더 높은 수준의 국제 협력을 전개하고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보완해야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일방주의, 패권주의가 깊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세계가 정글보축에 빠질 위험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상리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확고히 履행하고 유엔의 권위,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방적 패권주의와 역사적 퇴행을 반대합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성과를 부정하고 파쇼와 군국주의 망령을 소환하려는 모든 도발 행위에 반대하며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의 구축을 함께 추진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설린 친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중국을 방문했다며 해당 조약은 양국 관계 포괄적 발전을 위해 기반을 닦아놓았다고 표했습니다. 반면 양국 관계는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놓였으며 양국은 시종 상호 존중, 평등 호조, 상호 지지의 정신을 견지하며 상무 협력의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발전을 추진해왔습니다. 양국 관계의 발전은 강대한 내생 동력을 갖고 있으며 상무 협력은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지연정치 변화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습금평 주석과 함께 열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 중 광범위하고 중요한 이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교류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러시아는 양국 관계 미래에 대해서 신심으로 가득 찼으며 중국과 함께 동반자 관계와 설린 친선 관계를 심하고 민심 소통을 강화하며 각자의 발전과 진흥 그리고 인민 복지를 위해서 힘다할 것입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긴밀한 전략 협력을 유지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공동 수호하며 글로벌 안정과 안정을 함께 지켜나갈 것입니다.
1: 습금형 국가 주석이 21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함께 중국 러시아 교육의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열렬한 박수 갈채 속에서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이 먼저 축사를 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러시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국-러시아 설린 친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해에 중국-러시아 교육의 해를 가동한 것은 나와 부친 대통령이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착안해 내린 전략적 포치입니다. 교육은 국가 간 민심을 이어주고 우정을 전승하는 중요한 가교이자 당내 공을 세우고 촌주의 리익을 남기는 순관사업입니다. 습금형 주석은 교육 분야에서 양국은 협력을 부단히 심화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중국-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을 풍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러시아 교육의 해를 계기로 쌍방은 협력 공감대를 더 많이 쌓고 협력 분야를 더 확대하며 협력 수준을 더 높여야 합니다. 습금형 주석은 교육이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교육이 강하면 나라가 강대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인재 양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국제 최고 수준의 인재 대우와 국가 전략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공동 육성하고 선도적 과학 난제를 함께 공략하며 양국의 혁신 발전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문명 참조 리념을 실천하고 문명 전승과 교육 관리 경험과 교류를 추진하며 사업 수준을 함께 높여야 합니다. 전통적 친선을 전승하고 교육 분야의 협력 예비를 부단히 발굴하며 양국 민중의 료해를 증진하고 정을 돈독히 해야 합니다. 교류 속에서 양국 청소년들이 우정을 키우고 세대적 친선을 전승할 후계자를 양성합니다. 쌍방의 공동 노력하에 중국 러시아 교육의 해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부친 대통령은 교육 분야의 쌍무협력은 양국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러시아 중국 교육의 해를 가동한 것은
0: 인민대회당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차담을 가졌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단연례 나와 푸친 대통령은 밀접하게 교류하고 중국 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0: 깊이 있고 실속 있게 발전하도록 이끌었다고 비었습니다. 그리고 양국 설린 진선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추진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공평정의, 협력 상생의 신형 대국 관계 모범을 보여주고 혼잡한 세계에 소중한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나와 부친 대통령은 또 중국 러시아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진할 때 대해서 새로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성공에 이르고 쉼없이 앞으로 나가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쌍방의 끊임없는 노력하에 양국 관계는 기필코 고품질 발전의 추세를 이어가고 더욱 진보하고 더 높은 경지에 오를 것입니다. 부친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실무적이고 효율적이었다며 성과가 풍성했다고 비웠습니다. 나와 습근평 주석은 양국 관계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광범위한 이제 대해서 깊이 있게 이견을 나눴으며 향후 양국의 협력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가 시종 활기찬 발전세를 유지하는 데 유수호합니다. 러시아는 계속해 중국과 밀접히 소통하고 전략적 조류를 강화하며 양국 관계 확실성과 안정성으로 세계 평화 번영에 새로운 기여를 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 위기 등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나누었습니다.
1: 습금형 국가주석이 러시아 부친 대통령과 함께 5월 20일 저녁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 러시아 세대 간 신선 전승 대국관계 본보기 수립이라는 주제의 사진전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습금형 주석과 부친 대통령은 수시로 사진 앞에 머물러 설명을 들으면서 최근 몇 년간 양국의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의 순간들을 기쁜 심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 러시아 신선의 위대한 사업은 역사 대세와 시대 조류에 부합하며 탄탄하게 뿌리를 내려 초유의 흔들림 없이 멀리 안정적으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장을 엮어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화사와 러시아 나스 통신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사진전은 신시대 들어 양국 정상 간의 긴밀한 교류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중국 러시아 설린 진선 협력의 굳건한 행보를 전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같은 날 저녁 인민대회당 금색홀에서 부친 대통령을 위해 환영만찬을 열었습니다. 제기, 정철상, 왕이, 하리뽕, 장국정, 심의금 등이 해당 행사에 각기 참석했습니다.
0: 습금형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이 오는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 공원희강 총리가 21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러시아 부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금형 주석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중국 러시아 관계 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과 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침에 따라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지고 상호 지지를 강화하려 합니다. 또한 확고한 의지로 무역 투자, 에너지, 농업, 상호 연결과 소통,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호혜 상생을 실현할 것입니다. 양측은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조류를 강화하며 글로벌 관리 장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국제 공정과 정의를 함께 수호해야 합니다. 이에 부친 대통령은 러시아 역시 중국과 고위급 왕래를 기밀히 하고 총리 정기회담 기재를 충분히 발휘하여 무역, 에너지, 교통물류, 과학기술 혁신, 인문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 평화, 안정, 번영을 함께 촉진할 것입니다. 오정룡이 회견에 참석했습니다.
0: 국문리강 총리가 최근 국문령에 서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시행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는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는 개정된 광물자원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광물자원과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광물자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업권 제도를 한층 더 보완했습니다. 둘째, 광물자원 탐사와 채굴 관련 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셋째, 광산구 생태복원 관련 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채굴권자가 광산 생태...
1: 가장 강한 이번 실전 연습은 발사 당일 우주 비행사들이 캡슐에 탑승한 후 시스템 합동 점검부터 발사 초읽기까지의 전 과정을 전면적으로 모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시스템 간의 협력과 응급처치 능력을 종합적으로

0: 점검했습니다. 전국 우주 항공 과학기술 그룹의 오소 씨는 합동 연습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전체 로켓에 연료를 주입할 예정이며 조립이 끝나면 발사 철기에 들어가 발사창을 기다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상태 확인이 마무리되면서 만단의 발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번 합동 연습에서 우주 비행사 시스템은 승무조의 의학 검사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출정식 캡슐 내 상태 설정, 입실후 과정 등 임무에 대해 1대1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우주 비행사 과학 연구 훈련 센터의 왕립지 주임은 이번 연습은 출정 전 기술 준비부터 출정, 입실 후 내부 상태 확인까지 발사 전 모든 과정과 조작을 한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마쳤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승무원들 사이 호흡이 잘 맞았고 지상 지휘 요원들과도 원활하게 협조하여 이번 연습을 순조롭게 마쳐 후속 발사 임무 수행을 위한 튼튼한 도대를 닦았습니다.
1: 종사자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태 환경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중국을 함께 건설하려는.
0: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저녁 전한 데 따르면 이란은 현재 오만과 협력하고 관련 국제 전문 기구와 조율해 호르무즈 협의 장기적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안전 기재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에 따르면 새 안전 기재는 항행 안전 문제 외에도 해상 안전 원가 그리고 해만 지역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군사 만약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이란의 소식을 며칠 더 기다릴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식 협정에 서명하기 전까지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재차 공격하면 전화가 중동 지역 밖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 전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최울단입니다. 오늘은

0: 먼저 학습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종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종합의료계획에서 새 진전을 취득한 정혜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추적 시간에는 이란이 내놓은 디지털 요충지 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
2: 주어야합니다조직은형체이고사상은영혼입니다당의조직건설을강화함에있어서는형체도갖추어야하지만영혼도갖추어야합니다우리당이근대이래여러정치세력이완수할수없었던어려운과업을완수하고인민을이끌어혁명과건설과개혁에서빛나는성과를이룩할수있었던것은시종막스주의를행동지침으로삼고시종막스주의중국화의최신성과로전당을무장시킴으로써전당이시종통일적인사상확고한의지조화로운행동강대한전투력을유지할수있도록하였기때문입니다우리당은세계에서가장큰정당입니다큰정당이면큰정당다워야하며크면그만큼어려움도따르기마련입니다그중에서도전당적으로공동한사상과리론을토대로고도의중앙집권적통일을확보하는것이가장어렵습니다그러므로우리는막스주의특히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에의한리론적무장을강화하여각급당조직과광범위한당원간부특히지도간부들이막스주의라는리론적무기를장악하고막스주의리론수준과운영능력을제고하며함께당의혁신리론을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위협을추진하는실천적역량으로전환시키도록가여야합니다각급당위원회및그조직부문은자각적으로당의과학적리론으로당의조직건설을지도하고새로운실정과결부하여개혁과혁신을추진하며재반사업에서시대성을더욱잘구현하고법칙성을더욱잘파악하며창조성을더많이부여함으로써신시대당의역사적사명을실현하는데강력한조직적담보를제공해야합니다셋째당의조직체계건설을잘틀어주어야합니다엄밀한조직체계는막스주의정당의우위이자힘의원천입니다레닌은무산계급이불패의힘으로될수있고또불가피하게그렇게되는것은오직막스주의원칙에의한그들의사상적통일이조직의물질적통일에의해서만공고화되기때문이다라고말하였습니다우리당은당의중앙조직지방조직기층조직을망라한엄밀한조직체계를구축하였으며이체계속에는3200여개의지방당위원회14만5천개의당조및당사업위원회468만천개의기층당조직이있습니다이는전세계그어느정당도보유하지못한강대한우위입니다당의중앙조직지방조직기층조직이모두강력하고그역할을충분히발휘하여야만당의조직체계의우위와위력이충분히구현될수있습니다당의각급조직이모두완비화되고탄탄한실력을갖추며상하가연결되고집행이강력한엄밀한조직체계를형성하여야만몸이팔을지배하고팔이손가락을지배하듯이당의영도가원활할수있습니다신시대당의조직과포치를관철실시하는첫 1km 로서걸림돌이있어서는안되며당조사업조례와당사업기관조례를성실히관철집행하여주왕및국가기관을정치를중시하고규율을지키며책임을짊어지고효율적으로일하는모범기관으로건설하여야합니다지방당위원회는당주왕의결책과포치를관철실시하는중간구간으로서중간폐쇄증이생겨서는안되며지방당위원회사업조례를착실히관철집행하여지방당위원회를

0: 당주왕의 지휘에 겨련히 복종하고 관리가 엄격하고 감독이 강력하며 지도부가 단합되고 기풍이 바른 강력한 조직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기층 당조직은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는 마지막 1km로서 도로 단절이 생겨서는 안 되며 기층을 단단히 들어주는 명확한 방향을 견지하면서 무기력하고 해이한 기층 당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돈하여 당의 조직이 모든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설립되고 당의 사업이 모든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 기층 당조직이 기층 관리를 영도할 때 나타나는 각종 취약점을 서둘러 보강하여 재반 분야의 기층 당조직을 당의 영도를 실현하는 튼튼한 전투적 보루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당원 발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당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 광범한 당원들이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데서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가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은 정치적 영도력, 사상적 선도력, 대중적 조직력, 사회적 호소력을 제고하여 광범한 인민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단합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리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오늘은 종합의료계획에서 새 진전을 취득한 정혜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혜성 종합의료개혁 업무화상회의에 따르면 정혜성은 연도 종합의료개혁 중점 임무를 긴밀히 파악하고 착실히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심화하여 종합의료개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혜성은 고수준 의료자원 확장을 가속화했습니다. 국가지역의료센터와 세계 성급지역의료센터가 모두 건설을 완료하고 운영에 진입하여 지역 효익이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C급, 주급, 3급 병원과 응급구조 5대 센터가 전면적으로 보급했고 성내 중증질환 진료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료공동체 구축의 수준과 효율을 높였고 의료공동체가 현역 전체에 보급되어 기층의료 봉사 역량이 꾸준히 제고되었습니다. 고수준 봉사 기층 진입 활동을 착실히 전개했습니다. 성소재지 수준 높은 의료자원을 소녕시 4개 구기층의료보건기관으로 하향 배치하는 기재를 구축하고 소녕시

0: 상상후인정항목은160두개달에환자비용5709만원을전략했습니다57개기관에서보호자없는간병봉사를실시하여누적1만1700여명의환자에게봉사를제공했습니다의료보상제도가끊임없이건전해졌습니다2020년엔한송혜성의료보험약품목록을조정하여목록내약품수가3219가지에달했습니다지금기본의료보험외래공제보상을실시하고개인계좌사용범위를직계가족까지확대했습니다전국에서처음으로정내다지역입원의료비를 DRG DIP 지불관리에포함시켰습니다국가집중대량구매선정결과를전면시행하고타성과선간연맹을맺거나선급구매연맹을구성하여의약품과의료소모제집중구매를실시했습니다지금까지누적으로1200이종의의약품과127류의소모제자금을조달하여가격을 55% 이상인하했습니다성단위로의료공동체약품목록을통일하여1137종의약품을포함시켰고현역의료공동체센터의약국건설률은 62% 에달했습니다소장의약을포함한중의약개선과혁신적발전을추진하고동서의약의협력대형종합병원등중대프로젝트가안정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공중보건체계를건전히하고전염병조기경보와감축체계건설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습니다보편적혜택보육봉사를가속화하여전성인구1000명당보육정원수가 4.57 개에달하고3세이하영유아양육보조금을누적30여만명에게약9억4천만원의자금을지원했습니다그리고의료양로결합봉사의고품질발전을추진하여로인우호의료기관건설률이 90% 에달하게했습니다보건정보화건설을강화하고전민건강정보플랫폼을지속적으로완비했습니다그리고송시현향4급의료기관의성급원격의료와원격교육플랫폼을구축했습니다지금까지중화민족공동체를구축하고새로정에서분발하자시간이었습니다
1: 엄마창문을왜열어요
2: 밤새도록창문을닫고있으면방안에이산화탄소가너무많아서숨막히잖아
1: 그래서창문을열고이산화탄소를밖으로내보내는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엄마만약우리모두가이산화탄소를밖으로내보내면지구가답답해하지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추적.
0: 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이란이 내놓은 새 카드 디지털 요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얼마 전 세계적 에너지 요충지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금 디지털 요충지라는 지위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란 측은 5월 18일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관케이블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관케이블의 중요성은 무엇이고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이 이런 신호를 보낸 배경은 무엇이며 해저 관케이블의 관리비를 거두겠다는 이란의 진짜 속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18일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 통제를 완수한 후 해당 수로를 통과하는 모든 광통신 케이블 회사들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감독관리를 접수해야 하며 주관성 수수료 납부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이란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방 과학기술 기업에 요구했습니다. 이란 측은 해저관 케이블 회사들은 통과 허가료를 지불해야 하고 관케이블의 수리와 유지관리 권한은 이란 측에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0: 세계통신네트워크의 중요 구성 부분인 호르무즈 해협해저 관케이블은 디지털 요충지로 불리웁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통신용 해저 관케이블은 500개 이상에 달하고 전 세계 대륙간 데이터 전송 작업의 95%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최소 7개 핵심 노선이 호르무즈 해협과 링근 해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관케이블의 전략적 가치가 해협에 해온 가치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관케이블을 통제하거나 의도적으로 훼손할 경우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인터넷 통신과 디지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CNN은 호르무즈 해협이 싱가포르 등 아시아 데이터 센터와 유럽 일부 해저 관케이블 거점을 잇는 핵심 디지털 통로라고 전했습니다. 이곳 해저 관케이블이 차단될 경우 유럽과 아시아 간의 금융 거래와 국경 간 거래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은 인터넷이 두절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면 미국과 이란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교착 상황에 빠져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이 시점에 해협 해저 관케이블의 관리비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선포한 데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미국을 압박할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이란이 미국을 견제하는 핵심 카드로서 협상이 다시 교착되자 이란은 해저 관케이블을 대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여 해역 카드의 영향력을 한층 높이려 합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포징짱 부연구원은 이란이 디지털 기반 시설이 자리한 지리적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미국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미 힘겨루기 방식의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비대칭적 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블룸버그 경제부 중동사무 책임자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이란의 이번 조치가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한층 더 드러내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저들의 역량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란은 굳이 해협 해저 관케이블을 직접 장악할 필요 없이 케이블 운영과 유지 보수 안전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미국과 해만 지역 동맹국들의 디지털 경제에 타격을 입혀 힘겨루기에서 비대칭 우세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추가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포징장 연구원은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관케이블에 주권성 비용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수입 통로를 개척하여 전쟁과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력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이런 행동은 리득과 위험 부담이 공존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운영 방해에 대응하여 대체 통신 노선 구축을 서두를 경우 장기적으로 이란은 고립되고 수세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의 관케이블 요금 징수 구상은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기보다 압박과 억제를 위한 의도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로 인해 서방 기업이 이란의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란이 추진하는 요금 징수 제도 자체의 구축과 운영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제약이 따릅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미 포설 완료된 해저 관케이블에 대해서는 이란이 당시 체결한 계약을 준수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요금 조건을 추가하거나 유지 보수 규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요금 징수에도 걸림돌이 많지만 이란은 여전히 교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알라비아 방송은 이란이 해저 관케이블이 취약하고 피해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돌발 사고로 위장해 케이블을 훼손하거나 시공과 유지 보수 허가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해 억제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랍연합추장국 정치분석가 무스타파 아흐메드도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수중 작전 인력과 장비는 해저 관케이블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어 케이블 훼손 위험 부담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말합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신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최월단이었습니다. 저희
1: 연결 총합 방송이 8시를 알려드렸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계속으로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 가능합니다. 칭칭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고 검색란에서 연지 중허 광부 차오시행위 검색해서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융합매체 중심 APP 연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들에 배웠던 노래 잊을 수 없는 고향 오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74번, 79374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잊을 수 없는 고향 함께 불러봤습니다.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 변영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74번, 79374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최승화의 하루가 모여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먼저 1절입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해가 된다. 하루가 모여서 한 해가 된다. 하루가 모여서 한 10년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10년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100년 된다. 하루가 모여서 한 100년 된다. 짧디 짧은 인생길에 금쪽 같은 하루라. 짧디 짧은 인생길에 금쪽 같은 하루라.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1: 하루가 모여서 시절이 되고.
0: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하루가 모여서 시절이 되고, 하루가 모여서 시절이 되고, 하루가 모여서 세월이 된다. 하루가 모여서 세월이 된다. 하루가 모여서 시대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시대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역사가 된다. 하루가 모여서 역사가 된다. 짧디 짧은 인생길에 금쪽 같은 하루라. 짧디 짧은 인생길에 금쪽 같은 하루라.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2절 끝나고 한 구절 반복됩니다.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1절 한 번만 더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하루가 모여 하루가 모여 하루가 모여 처음에 낮게 띕니다.

我那个说没几个的没几个才자명심하겠습니다자다같이1절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휴대폰으로 모바일 기기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칭 FM 라디오 앱에서 옌지 중허 광고 차오세미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융합매체 중심 APP 옌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또 라디오가 없어서 방송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루가 모여서 2절 부분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자, 2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 반복되는 부분.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멋지게. 이렇습니다. 멋지게. 같은 음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멋지게 살자. 지에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앞보 아래 두 줄 보겠습니다. 멋지게, 멋지게, 여긴 내려옵니다. 멋지게, 게, 살자. 그렇지만, 마지막 보십시오. 멋지게, 다시 올라갑니다. 멋지게, 게에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명심합니다. 자, 다 같이 2절 불러보겠습니다.

자, 하루가 모여서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0: 네, 노래하마당 오늘은 김웅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박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더욱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여 민영기업의 발전과 민영기업가의 성장을 관심해줘야지 입에 발린 고허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 간부들에게 민영기업가들과 왕래할 때 최저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해 지도 간부들이 민영기업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은 채 만취하거나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민영기업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각 관련 부문과 지방의 주요 책임자들은 민영기업의 의견과 소망을 경상적으로 청취해야 하며 특히 민영기업이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 발 먼저 다가가 봉사해주며 그들을 도와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합니다. 국유기업, 민영기업 특히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인도한 업무 상황을 간부의 고과와 고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인민단체, 공상업연합회 등 조직은 민영기업으로 들어가 상황을 파악하고 기업이 생산과 경영 과정에 부딪힌 어려움과 문제를 적극 반영하며 기업의 개혁과 혁신을 지원해야 합니다. 여론 선도를 강화해 당과 국가의 기본 방침을 정확하게 선전해야 하며 일부 그릇된 견해는 제때 해명해야 합니다. 여섯째, 기업가의 인신 안전과 재산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기대치를 안정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전이 보장돼야 합니다. 우리가 부패 척결 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릴 때 대한 요구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며 당내 부패 분자를 징벌하고 량완 정치 생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 만큼 권력을 이용해 사리를 도모하고 권력 과 금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탐오 회류하며 군중을 대상으로 먹고 챙기고 트집을 잡고 갈취하며 백성을 억압하는 등 규율과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이는 민영 경제의 발전에 건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유리합니다. 규율 검사 감찰 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기업 경영자가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합법적인 인신 권익과 재산 권익도 보장해주고 기업의 합법적인 경영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일부 민영기업이 역사적으로 범한적이 있는 일부 비규범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발전의 안목으로 문제를 내다보며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기업가들이 사상적 부담을 털어버리고 겁나 마음으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일련의 원죄 사건, 오심 사건을 재심사하고 바로잡을 것을 여러 번 강조해왔습니다. 최근에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몇몇 전형적인 사례를 재심사했는데 사회적으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나는 비공유제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비공유제 경제 인사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광범한 민영 경제 인사들이 자기 학습, 자기 교육, 자기 향상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민영 기업가들은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소중히 여기고 조국을 열애하고 인민을 열애하고 중국 공산당을 열애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 애국 충직의 본보기, 준법 경영의 본보기, 창업 혁신의 본보기, 사회 환원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민영기업가들은 바른 기풍을 창도하고 바른 길을 걸으며 규율과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 모든 정력을 들이고 합법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준법 경영은 모든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기업이 장구하게 발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업의 저력을 보강하고 특히 경영 능력과 관리 수준을 높이며 법인 지배 구조를 보완하고 조건을 갖춘 민영기업의 현대기업 제도를 구축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신시대 민영기업가들은 로세대를 따라 배워 간곳분투하고 과감히 돌진하며 실업에 초점을 두고 주업에 정성을 들이는 정신을 발양하면서 최선을 다해 기업을 보다 강하게 보다 훌륭하게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 밖에도 민영기업은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고 혁신 능력과 핵심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갖춘 세계

가사입니다. 두만강 물소리 노래처럼 들려오고 살구꽃 앵두꽃 향기 넘친 꽃동네 어린 시절 모닥불에 풋강냉이 구워먹고 술래 잡고 씨름하며 뒹굴던 그 마음 아 세월이 세월이 흘렀어도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강촌마을 마영주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광주 작사 류석 작곡의 내 고향 강촌 마을을 마영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간을 마칩니다.
1: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하여 산문집에 수록이 된 무상의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연극 무대 아래에 배우에 앉아있던 전경을 지금도 기억한다. 구경꾼들의 심정은 보통 때와 사뭇 다르다. 평시에는 밤이 깊어갈수록 기분이 흐지부지하지만 이때는 오히려 흥분이 된다. 그때까지 무대 한쪽편에 걸려있던 종이 꽃갈 모자가 옮겨지고 특별한 악기도 힘내 불 준비를 하고 있다. 나팔같이 생긴 가늘고 긴 이 악기는 일여덟자나 되었다. 아마 귀신들이 즐겨 듣는지 귀신과 무관할 때는 쓰지 않고 있다가 불기만 하면 나핫 나한 나핫 나핫 나한다 하고 소리가 나기에 우리는 그것을 몽련할토라고 불렀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놈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당에 그가 나오는데 복장은 그림의 꽃보다 더 간단하여 쇠사슬도 가지지 않고 숙판도 가지진 않는다. 그냥 하얀 차림새의 사내로 하얀 얼굴에 붉은 입술, 눈썹은 시커멓고 미간을 찌푸린 것이 대체 웃는지 우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무대에 나서면 108번 재채기를 하고 108번 방귀를 끼고 나서야 자기의 리력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아쉽게도 나는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대개 다음과 같은 몇 구절이 있었던 것 같다. 대왕님이 소환장을 내리시오. 나더러 이웃의 문둥이를 잡아오라시네. 물어보니 글쎄 일가 친척 중에 조카였다오. 무슨 병이오? 상한의 리질이라네. 어떤 의사를 보였어? 하방교의 진여미의 아들이라오. 처방은 어땠어? 부자 육계 우수를 더했어. 한 첩을 먹으니 식은땀이 났고 두 첩을 먹은 뒤 두 다리가 굳어졌어. 나의 아주머니가 슬피 울어 잠깐 세상에 돌려보낼까도 생각했소만 대왕님이 나더러 매수되었다고 허되게 꾸중하시며 나를 묶고 곤장 40대나 치셨다오. 이 서술에서 자자는 모두 입성으로 읽는다. 진여미는 월중의 명의로서 유중화가 그를 탕구지에 기록해 신선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의 아들 때에 와서는 별로 고명하진 않았던 모양이다. 라는 의란 말이고 아들은 예라고 발음하였는데 고대음이라고 한다. 나는 나의 또는 우리라는 뜻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염라천자는 아마 그리 고명하지 못한 것 같다. 그의 인격, 아니 귀격을 오해할 정도니 말이다. 그러나 잠깐 세상에 다시 보내줄까 주저한 것을 염라대왕께서 다 알고 있었다는 점은 청명하고 정직해야 신이라 한다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이런 징벌은 우리의 활모상에게 지울 수 없는 괴롭고 억울한 인상을 주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는 한층 미간을 찌푸리더니 헌 파초 부채를 거머쥐고 땅바닥을 보며 오리가 물에서 헤엄치듯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낫, 낫, 낫, 낫, 낫. 괴로움을 당할 수 없는 듯 몽련할투를 불어대기 시작했다. 하여 그는 결심했다. 오늘은 돌려보내기 어렵구나. 내가 금성철벽이랄지라도 임금님의 일가 친척일지라도. 여기서 나는 오늘이란 뜻이고 자게는 그만두자는 뜻으로 결단을 나타낸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도 떨어져 나를 상하게 한 기화를 나무라진 않는다고. 그는 지금 조금도 사정을 보아주지 않지만 이는 염라천자의 독촉 때문이어서
부득이한 경우였다. 귀신 종류들 중에서 그래도 그에게서 인정미가 흐른다. 우리가 귀신이 되지 않으면 몰라도 귀신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뿐일 것이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네, 소리에 적당한 교율의 합성체인 음악. 내게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음악. 소리로 하여금, 가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심어준 공기의 파동이 만들어낸 예술, 음악. 네, 오늘도 그 음악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류미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영원한 조국의 부강을 위해.

장관을 이루면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도 꺾어가지 않고 다 함께 바라보면서 관광 명소로 즐깁니다. 네, 우리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너무 잘난 척하거나 권력이 있고 힘 있다고 마구 날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장미꽃처럼 꺾어지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배신당하고 버려지지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손해본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바보인 듯,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약한 듯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나를 사랑해주고 찾아주고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못 사는 세상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혼의 순수함에서 생겨나지 않을까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는 것에 더 림색한 세상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의 헛된 욕망. 고장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뿐이 아닐까요?

그래, 우리가 무언가에 실증을 낸다는 것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나름대로 소중한 느낌들을 쉽게 잊어가기 때문이죠. 네, 내가 왜 이 물건을 사게 됐던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던가? 내가 왜 그런 다짐을 했던가? 이렇게 하나둘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그 처음에 좋은 느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은 늘 변화합니다. 늘 같을 수는 없겠죠. 네, 악기와도 같습니다. 그 변화의 현 위에서 각자의 상념을 연주할지라도 현을 이루는 악기 자체에 소홀하면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늘 변화를 꿈꾸지만 사소한 무관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이따금 불협화음을 연주하게 되는 거죠. 네, 현인들은 말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지금 눈을 새롭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늘 사용하는 구형 휴대폰, 네, 어느새 손에 익은 볼펜 한 자루, 잠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 네. 먼저 소중한 느낌을 가지려 해보십시오. 먼저 그 예전의 그 마음을 되살리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네, 당신은 소중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떠올렸던 그 마음, 네, 그들로 인해서 잠시나마 가졌던 그 마음, 볼펜을 종이에 극적이면서 고르던 그 마음, 네, 처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엷은 미소를 짓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물해 보십시오. 네, 오늘 옷 참 잘 어울려요 라고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학군 가수의 노래입니다. 용보수광.

네,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박힌 역할에 맞추느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컨대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면서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은화 가수의 연길 축복.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 메가헤르츠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午夜十一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现在是0:30，你在等着谁的信息？你的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